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숭아꽃 살구꽃이 활짝 웃으며 봄을 화사하게 꽃피워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에도 우리네 마음에도 서서히 초록빛이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5월의 초록빛 향기는 사랑의 푸른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안정적이고도 평온한 일상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은 초록빛 향기에 취해 봄사랑과 봄향기를 마음에 차분히 담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화룡시의 남지혜 씨가 부모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자연의 품에 안겨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초록빛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저록을 바라보느라면 숲이 짙어가는 것도 나이를 먹는 것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엔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의 계절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왕창현 전교령진에 살고 있는 송수옥 씨는 해마다 봄이면 친구들이 그리워나고 들놀이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 희숙 씨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노래 만찬성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항상 친구를 잊지 않고 있는 송수옥 씨의 마음을 담아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실제적인 작은 행동이 잔잔한 감동을 전하기도 합니다. 광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정근 씨는 이젠 타양에서 개체 사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간의 성취도 이룩하여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되어왔지만 올해는 여의치 않게 비상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은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 자신처럼 시련을 겪고 있는 주위 분들에게 힘을 주고 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문안을 전하고자 소품 큰물 진디를 요청해봤습니다. 여자가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그저 이 연변에서 살면서 자연재해라는 건 미네 모르고 살았는데 어찌면 그저 피해를 여러 키고서 이 괴순도 아이고 도반대고 있어 아이고 불 한 패기도 아이 내놓고 그저 몽땅 쓰러갔어 그만 우리 영감은 그래도 사람이 살았으면 되지 뭐 이렇게 유일어로 하지만 꼭 큰 게나 작은 게나 간에서 한 마디만

0: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태 좀 얘기 재고 그래서 싹 쓸어가서 그만 싹 쓸어가. 아이고 그래도 우리 영감이 고고 그래서 로아의 눈치를 보면서래 술강치를 그 알뜰히 키웠는데 글쎄 하루 아침에 싹 잊어.
1: 여보 여보
0: 어째 그랬는데 어째
1: 여보 내 이제 김치우만에서 뭐 봤는지 아 무슨 일함도 김치우만에서 뭐 봤습니다 우리 돼지 거기 있었던데
2: 에루 아저씨
0: 이거 봤어 그래 그 저 큰 게 있었던도 작은 게 있었던도 아이 뭐 두 마리 다 있었던도
2: 돼지는 무슨 돼지 같은 소리라
0: 이게 길에 그 김치꼬리 돼지 있는 거 안에서 그저 허망청어야지
1: 여보 이거야 이거 뭐 이건 뭐일까
0: 뭐 이 물고기구만 근데 이건 어디서
1: 우리 김치우만에야 물고기 커서 따다디 따다디여야
0: 그 물고기 따다디 따다디
1: 야 복 있는 사람은 얘 아 그저 이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예
0: 아이 그나저나 그 물고기 어떻게 됐죠 우리 김치굴에 들어갔습니다
1: 어떻게 오긴 무슨 저 위에 양어사에 터져서야 내려온 게요 여기
0: 그럼 그 가지면 된도
1: 아 누기 가지기 신발 가지는가 야 가지기 신발 가지는가 야 저 안에야 이게 다 우리 행패 어렵다고 하늘이야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 게라 여기 요런 게요 야
0: 정치에 얻어맞을 소리를 좀 작작
1: 이건 애들이 정치는 개뿔도 몰라가지고 삐치기는 애들이 지금 말이야
0: 그렇게 정치를 알아서 이거 아니 내가 좀 이거 봅소 저거 우리 가지 댕도야 정말
1: 하하 이 노치 이거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라 야 가만히 있어 야 우리 저거 뭐 도둑질해서 야 도둑질했는가
0: 하기는 도둑질한 게서 아입지 뭐
1: 그럼 우리 저거 뭐 강도질해서 야 강도질해서
0: 강도질 그게 사입지 뭐
1: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야 예단받은 버버리처럼 당신은 그저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야 가만히 있어
0: 모르겠다 야
1: 야 보자 어디 보자 저거 제값은 못 받아도 한 근의 오원이라도 얼마인가? 10근이면 50원
0: 예?
1: 100근이면 500원 1000근이면 5000원 5000근이면 돼지값이 더 나온다 돼지값이 더 나와 여보 우리 살았다 야 살았다
0: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우리는 살아도 그 물개기를 잊어버린 사람은 피를 토하고 죽겠었구만
1: 죽든가 말든가 무슨 아니 내도 그랬어 야 그거 내도 그랬어 야 그러게 야 쟤만 잘 살겠다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도 저 말 위에다 양어사 태양 만들던 게 고 김철아 새끼 그런 게 그게 센터라는 게 센터
0: 이거 없어 이거 다 같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1: 양어사 만들면 우리 집에 백양난금이 오고 몇백 대를 가서 싹 밀어가고 돈을 준다 준다 하면 아 이게 지금 몇 냈죠? 야 몇 냈죠? 야
0: 돈을 줄 수 있을 때 주겠지
1: 아이고 나는 야 이제는 그 면목값도 싫고 저 물고기만 팔면 된다
0: 비랑 맞을 소리를 그만하면서 비랑 맞을 소리를
3: 아바이 집에 계심도
1: 아, 이게 누구 목소리요?
0: 이게 양어사의 김철이 각시구만 이거 어찌
1: 아니 이거 어디서 벌써 물고기 소식
0: 아, 야 아이고 난리 들어 야
3: 아이고.
0: 난리 야야
3: 아이고 두 분 다 집에 계셨구나
0: 야야 아이 그런데 어디 갔다 이렇게 걷게 하고
3: 야. 오늘은 내 생일이구만
0: 그렇구나 야.
3: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어제 내보고 시내 가서 머리도 하고 지금 그저 마늘을 그저 바람도 쐬고 오라고 해서 이제 입었어 내 파마도 하고 손톱도 했을구만
1: 아이고 귀하나다 귀하나다 야 손톱에다 무슨 귀신 딱지처럼 가득 붙여가지고 아 그런 손톱
0: 어떻게 아 여기 됐구만 이거 너무 이쁘긴 이쁘기만
3: 하네 벌떡벌떡하지
0: 없어 벌떡 없어
1: 벌떡 살아서 그만하고 야 그런데 여긴 어째 왔어 야
3: 내 어째 왔던가
0: 아이고, 이거 뭐 어째 왔겠어. 양어사에 물고기를 왔겠지. 아.
3: 맞소구만. 말도 맙소. 그 물난리에 우리 양어사에 터져가지고 우리 당장 팔 수 있던 물고기들이 가서 몽땅 없어졌을구만.
1: 예, 이만 정말 알겠어요.
3: 잘해서 거서 10만 원을 거서 험한 끼었을 거만.
1: 아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예. 너 남없지야 다 비해요 비해야. 아 우리 이 노치 뭐야 이 노치야. 1년 넘게 키워두었던 돼지 두 마리나 잃어버려 갖고야 지금까지 이렇게 울고 있어. 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돼지를 먹이자 그래다 또 주고 야 버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어. 야
0: 그게 돼지 죽는다.
3: 아이고 아바야네. 미안하구만. 아이고. 대제도 야. 올해는 물고기를 팔아서 야. 묘목값에 리자까지 채워서 드리자고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무래도 한 해 더 기다려야 되겠구만.
0: 아이고 미안하구만. 이거 뭐 돈이 있으면 있을 때 주면 되지.
1: 야 어서 어서 야 그러지 않고 야 빨리 가봐. 야 빨리 가 빨리 야
0: 끝이
3: 아니에요. 아고 이 정신 봐라.
1: 어제 또 이러.
3: 우리 나그네 아바의 집에 들러보라 했는데 또 잊어먹었다.
1: 전에 나그네는 어제 우리 집에 들러라
0: 했대. 다 아구만 다 알아. 이거 뭐? 저게 저게 돼지 죽이에요.
3: 예?
1: 아 이거 타요. 네 몸이 약해서 뭐 모신 좀 하려고야.
3: 아. 이거 타. 엄마. 야 아메. 무슨 인거 다 한 통제라 그랬어. 내 버기싸 이거. 아이고. 어야. 그린 게 아이고 이게 산 게구나.
0: 아이고. 이보. 그거 제 집으로 갈 때 가져가. 우리 영감이 김치국에서 주셨다. 아무래도 저리 양어자의 물고기인 것 같소.
3: 아하하. 아이고 괜찮으구만. 아이고 아발 몸보신하게 암에 대서 봤어.
1: 감사하야.
0: 이거 봤어. 그거 목에 넘어가겠구만. 살이 찌겠구만. 이거 뭐? 예. 저 우리 김치국에 어찌게?
1: 내야 김치국에 물을 야 터내다가 예. 어쩌다야 저게 딱 한 마리 있더라.
0: 아이고, 아, 그때는 무슨 미 따다디 따다디 따 이랬던 게 무슨?
1: 아, 그 말은 그냥 우리 말이 올해 홍수 피야 그래서 따다디 쳤단 말이지. 야, 지.
3: 아우 이거 봐라. 어머나 아바야 아베 마음 듣다라니 우리 나그네 부탁하던 거 또 잊어먹었다.
1: 뭐 어디까지 알고 있을 때
0: 모를 리 있음도 모를 리 있는가. 예?
3: 아이 대고 내가 물어보겠어. 야. 그 아바야네 돼지 그모임도 왼쪽 눈에 그 참대검처럼 그게 전박인도?
1: 야 알았어. 야, 그 코끼리 만큼 크게 키웠는데야 이번 홍수에 커서 야 잃어버렸지요.
3: 맞구나, 맞구나. 아이고, 우리 나그네 글쎄 이잼도 그 상기수 그 돌바위 위에서 이잼도 돼지 두 마리 발견했다구만.
0: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3: 그래서 그 돼지를 이잼도 한 짝으로 옥샤를 먹이면서 지금 우리 양어장 토마까지 몰고 갔다 잼도.
0: 오구야, 이게 무슨 소리야.
1: 그게 어떻게 이 난리에 거기까지 갔다.
0: 아이고,
3: 그래서 지금 내보고 그 돼지 아바이네 집 돼지 맞는지 그리고 그 돼지를 걷어낼 돼지구루는 있는지 야. 지금 그거 물어보라고 해서 왔는데 오래 산소 같은 소리 하더래.
0: 아이고 이거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리나. 이거 그나저나 그런데 그 뭐 돼지구리 사서 이물에 물 난시에 싹 밀려갔지 뭐. 이거 봤어. 남이는 돼지를 그저 얻어봐서 임새로 돌려주느라고 그랬대. 처음에 이거 다 끓여먹을만 합니까?
1: 아 그게야 내 아까 말해보느라 한 소리지 그게.
0: 저 우리 집에 물고기 여딱 한 마리밖에 없음지. 여딱 한 마리.
1: 야 그렇잖아 야
4: 자, 이거 각시 예. 전에 양여장 물고기야 우리 집에 갔다가
0: 야 벌써
3: 이거 무슨 소림도?
4: 우리 김치우매야 한 천마리는 있을게요.
0: 아 벌써 야
3: 아이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거기매
1: 아 우리 집이 이 마을에서야 찌대 제일 낫다고 했다. 전에 양어장 물고기 들어가서 다 우리 김치 우만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게야.
3: 왜?

0: 어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아야, 우리 매몽 고맙습니다.
0: 어우야, 잠깐 기다리세요. 어우, 나 그냥 이제 전화해야지.
1: 야, 정말. 온육만했어. 어떻겠어.
0: 여보세요? 여보, 여보. 우리 물고기를 찾았습니다. 야, 이기야만의 일. 우리 물고기를 몇천 근이나 글쎄 김치움에다 보관해두고 있지. 고모인가. 예예예. 여보. 그리고 예, 여보 그 돼지 있잖아 예. 그게 야만의 돼지 옳삼다. 그거 잘 붙들고 있으셔. 예. 알라. 아바,
1: 야,
0: 정말 감사하구만.
1: 아야,
0: 아, 정말 고맙소구만.
1: 그냥
0: 찾아왔네, 찾아왔네, 물고기 찾아왔네, 찾아왔네, 찾아왔네, 우리 돼지 찾아왔네, 찾아왔네, 찾아왔네, 믿음도 찾아왔네, 찾아왔네, 찾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 형제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만 더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한층 밝아질 것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최정옥 씨는 내일이면 용정시에 계시는 시어머님 김홍예 씨의 생일이라면서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래 타향의 봄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외 흥룡강성 목당강시에 계시는 조흥군 씨도 도문시에 있는 쌍둥이 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온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요즘엔 어릴 적 뒤날던 고향집 뒷동산의 살구나무가 당금이라도 막무를 터치올 듯이 웃음을 머금고 있는 것이 부쩍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화령시 두더진에 살고 있는 최명희 씨는 며칠 후면 아들이 다섯 돌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동안 지극정성으로 손주를 돌봐준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명희 씨는 부모님께서 젊어서는 자식을 키우고 이제는 또 성군까지 돌봐줘야 하니 자식으로서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래 민들레 꽃언덕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4월은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록빛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계절에는 가족과 함께 푸른 산이나 공원으로 소풍을 가는 것도 가족 사랑을 돈독히 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네, 그럼 가정의 달 5월에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건강관리도 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네, 차은성 가수의 노래로 오늘 여성 클럽 시작을 했는데요. 노래가 너무 듣기 좋아서 저는 금방 전까지만 해도 팽이처럼 돌아치어서 오늘 방송 컨디션이 어떨까 그랬는데 노래 한 곡에 그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래 한 곡이 우리한테 주는 크나큰 힘이겠죠. 박정흠님, 향기님, 그리고 최소천님, 박소님, 최화자님, 그리고 김경희님께서는 오늘은 사회구역 수공하기 활동입니다. 참, 로년을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게 장식할 수 있을까 이런 감탄이 들면서 저도 이제 언젠가는 저도 여러 선생님들처럼 멋진 로니온을 만들어 가야겠다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오늘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저의 로니온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충실하게 또 바쁜 일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류원정 가수의 노래입니다. 그대 꽃잎 딛고 오는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은

봄이 아닌 여름의 끝자락, 가을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봄에 관한 노래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노래가 워낙 좋아서 듣는 내내 저는 힐링이 됐습니다.

권씩 발매되는 어느 영화 주간지의 편집장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독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생각으로 잡지를 읽을지가 늘 궁금하다. 아마 잡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는 매주 같은 서점에서 구매해 읽는 사람부터 오랜만에 다시 잡지를 찾은 사람, 아주 우연히 처음 구매해 읽는 사람 등등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읽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모두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편집장의 마음입니다. 아, 이 문장을 보는데요. 저는 너무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어느 영화 주간지의 편집장도 아니지만 저는 여성 클럽 또 이런 생방송을 담당하고 또 이외에도 저는 다른 프로그램 녹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공감이 되던데요. 네, 아마 지금 우리 여성 클럽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겠죠.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함께하는 분들부터 오랜만에 다시 또 찾아주신 분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멈춰선 분들까지 정말 궁금합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며 듣고 계신가요? 저는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궁금해질 때가 많아요. 저는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닌 것도 늘 궁금해하는 편이어서 혼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때 참 많은데요. 생각을 하다가도 참 웃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닉네임 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대체적인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언젠가 만나면 정말 따뜻하게 인사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지 이런 상상도 해본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또 여러 가지 수다를 떨고 있네요. 박정흠님께서 기분이 좋네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네, 기분 좋게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태평양 보험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전려화 작가님의 글 마음 놓고 쉬어보기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면 주부의 알뜰살뜰 살림법을 네,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도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룽광댄타를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상뿐만 아니라 전국

노사연 가수의 바램 듣고 왔는데요. 언제 들어도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곡인데요. 그래서 명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여성 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향기님께서 금방 노사연의 노래 바램을 들으시고 아,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사랑만 있다면. 맞아요. 아, 봐요. 이렇게 음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노래 가사가사에 귀 기울이고 또 그걸 음미하고 또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이런 마음이 또 우리 많은 분들한테 전파돼서 네, 또 좋은 에너지가 되겠죠.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합니다. 아, 이런 멘트 하나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갖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네,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박정범님께서 애플릿을 공유해 주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기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해주시는 모습들이 전파가 돼서 사랑 나누기처럼 뭔가 전파가 돼서 그런 좋은 마음 좋은 행동들이 또 많은 분들께 전달이 되는구나 싶었는데요. 아, 그러면서 정말 흐뭇했습니다. 제가 바삐 돌아치는 와중에도 누군가가 우리 방송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습 고마웠습니다. 박정금님께서 가사가 아주 좋아요. 맞아요. 가사가 너무 좋죠. 임영웅 가수도 이 노래를 사실 불렀죠. 네, 임영웅 가수의 노래도 좋아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노사연 가수가 부르면 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만은. 네, 그래요. 또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눠보는데요. 오늘은 전대화 작가님의 글 마음 놓고 쉬어보기라는 이런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네, 전대화 작가님의 작품을 우리 여성클럽에서 꽤 많이 네, 접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 놓고 쉬어보면 불안한가요? 좋은가요? 작품의 앞부분에 보면 내 주변에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친구가 있다 이랬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여성클럽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기적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드라마도 이렇게 꾸준히 앉아서 보시는 분들이 참 적은데요. 빨리빨리 되감기 1.5배, 2배, 3배, 5배 속도로 네, 앞당겨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긴 내용은 답답해해서 빨리빨리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시대가 빨리 발전하면서 이런 모습들도 생기지 않았나 싶지만 우리 여성 클럽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어서 오늘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변에 빨리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친구가 있다. 친구는 아이가 학원 공부를 마치기를 기다리면서도 다른 집 엄마들처럼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지 않는다. 그렇다고 혼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료함을 달래는 것도 아니다. 잠을 이용해 노트북을 켜고 일에 몰두하고 있다.

0: 나는 친구와 가까이에서 자주 보는 사이여서 자신 있게 그녀의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데 확신하는 한 가지가 바로 그녀는 여가를 누리는 것에 엄청난 불안감을 안고 산다는 것이다. 일상에 한 번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살아오면서 만나기만 하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아우성이다. 보다 못해 한 번은 내가 친구를 무작정 차에 싣고 요가 학원으로 갔다. 나는 새 요가복을 선물이라고 건네주며 앞으로 같이 다니자고 꼬드겼다. 그날 등 떠밀려 요가 수업을 받게 된 친구에게 수업이 끝난 뒤 슬쩍 옆구리를 찔러 감수를 물었다. 친구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1: 휴,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일에 몰두해봐. 이만한 땀은 쉽게 흘리게 돼 있어. 왜 선생님은 동작마다 꼼꼼히 체크한다니? 그리고 넌 왜 이 지루한 걸 좋아하니?
0: 친구의 대답이 나의 예상을 빗나갔다. 내가 어이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니 그렇게 보지 마. 일겜이라고 속으로 욕하는 게 다 들려.
1: 라고 선수를 치면서 요가복을 넣은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0: 가방끈을 꽉 움켜쥔 친구의 손은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1: 나는 친구가 왜 자신한테 이토록 야박한지 알 것 같으면서도 통 리해되지 않았다.
0: 그녀의 일상을 보면 남들보다 훨씬 충실하게 보내는 건 맞다. 형편상 혼자서 일하며 아이를 키워야 하니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알겠다. 하지만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그녀를 보면 나도 따라서 숨이 찰 지경이다.
1: 친구는 출근길에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사이 아침밥을 후딱 먹어 치우고 독서하는 시간이 아까워 설거지를 하면서 오디오 책을 들으며 아이의 하학 시간을 기다리는 게 답답해서 그 짬을 다 회사일을 하고 친구들끼리 간만에 캠핑장에 놀러 가서도 할 일이 태산 같다며 수심에 차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만족스럽다면 나도 할 말이 없으나 날로 얼굴이 축 가니 친구로서 옆에서 지켜보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 친구는 치열하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가끔 템포를 늦춰 주위를 둘러보고 여가를 누리면서 머리를 쉬울 만도 한데 친구는 오늘만 살고 내일을 안 살 것처럼 죽기 내기로 내달리기만 한다. 친구는 학창시절에는 이처럼 성미가 급한 나이가 아니었다. 아침 자습 시간에 다들 분주히 앞다투어 영어 단어를 암송낼 때도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가 싫다며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를 대고 교실을 빠져나갔다. 휴식 시간에 배구공을 치다가 수업종이 울리면 다들 뿔뿔이 교실로 뛰어가는데 친구는 배구공을 안고 여유롭게 걸어 들어갔다. 급해 난 내가 발을 동동 구르며 빨리 뛰어오라고 재촉하면 나더러 먼저 가라고 손짓했다. 그러던 아이가 오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며칠 전 친구가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기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급성 맹장염이어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며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평소 친구가 야근하던 날에도 자주 아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 보살펴 줬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더 도와야 했다. 나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픈 엄마를 보고 놀라서 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병원 부근 죽집에 들려 아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하학 시간에 맞춰 대문 앞에 서 있겠다고 단단히 약속했다.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다녀갔다. 내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친구는 수술받으러 들어갔다. 밖에서 대기하면서 수많은 생각이 갈마들었다. 아침을 차 안에서 급히 먹어 설까? 운동은 하지 않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어서 할까? 야근을 자주 해서 할까? 기왕에 맹장 수술이길 다행이네. 아니야, 이건 머피 법칙일지도 몰라. 쟤는 쉬는 법을 배워야 해. 친구는 열이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도 대낮에 병원에 가면 줄을 기다랗게 서서 기다리는 게 답답하다고 하룻밤을 지새워 다음날 새벽에 응급실에 가 링겔 주사를 맞는다. 시간 앞에서 달린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시간에 매어서 산다고 말해야 할지 친구는 내 머리로는 통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주 했다. 그녀의 일상을 되짚어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다. 착잡한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났다. 다음 순번으로 수술을 받을 환자가 실려오더니 이윽고 친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입원실에 들어가자 간호사가 들어와 수술 후의 주의사항을 조목조목 알려주었다. 그리고 휴식을 잘 취해야 회복이 빠르다는 의례적인 말을 하고 나갔다. 평소 같으면 휴식을 잘 취하라는 말을 듣고 그저 지나쳤겠는데 그날에는 수술 후의 주의사항보다 그 말이 더 귀에 들어왔다. 이참에 푹 쉬어. 애는 내가 잘 데리고 있을게. 회사가 누구 하나 없다고 못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려다가 아무리 친구여도 금방 수술을 받은 아이한테 너무하는 것 같아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도로 삼켰다. 눈을 지그시 감은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아이가 많이 놀라던가고 물어왔다. 걔가 널 닮아서 좀 야무지니? 엄마가 아주 작은 수술을 받을 거고 이번 주 안으로 집에 갈 수 있다고 하니 울음을 뚝 끄치더라. 친구는 안심이 되는 듯 곧 잠이 들었다. 나는 그 한 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병원과 학교를 오가며 친구네를 보살피느라 호수처럼 고요하던 내 일상에 작은 파도가 일동이긴 했다. 친구는 퇴원하고 휴가를 냈다. 산후휴가를 쓴 후로 10년 만에 처음 쓰는 휴가라고 했다. 첫 며칠은 밀린 드라마를 보면서 여유롭게 보내는 것 같았다. 하루는 슈퍼마켓에 들렸다가 갓 지어낸 시루떡을 파는 걸 보고 친구가 생각나 한 덩이 집어들고 전화도 없이 친구네 집에 쳐들어갔다. 그런데 친구가 글쎄 컴퓨터를 켜놓고 일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다짜고짜 멍청이라고 욕을 했다. 다시 쌩쌩해지니 예전의 버릇이 슬슬 나오나 보다. 엄마가 돼갖고 자기 건강을 챙기지 않는 건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불같이 화를 냈다. 친구는 노트북을 덮으며 도표로 된 자료들을 주섬주섬 정리해서 봉투에 넣으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휴식을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고 몇 번을 말할 것만 친구는 아직도 쉬는 데 익숙하지 못한 일개미였다. 이참에 푹 쉬며 몸도 보양하고 여가를 즐기는 법도 익혔으면 참 좋겠는데 친구는 여전히 여가에 대해 죄의식을 갖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랬다. 여가는 특별한 시간에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태도라고. 커피 한 잔을 유유히 마시며 창밖의 풍경에 눈길을 돌리는 시간. 무작정 공공버스를 타고 한 끝에서 종점까지 아무 생각 없이 가보는 시간. 점심시간의 달콤한 쪽잠.
어후도시 햇빛에 온 몸을 나른하게 쬐어주는 겨울을. 이렇듯 사소한 것들에 눈길을 돌릴 수 있다면 시간을 음미할 줄 알고 편안하게 쉴 줄 아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다. 조카에는 대학교를 다닐 때 고속열차로 20분이면 집에 도착하는 거리를 1시간 남짓 장거리 버스를 타고 다녔다. 내가 힘들게 뭐 하러 버스를 타느냐고 물었더니 조카에는 장거리 버스를 타는 시간이 자기한테는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고 했다. 차창 밖으로 언뜻언뜻 지나가는 나무들이며 송이송이 떠있는 구름송이들이 두둥실 흘러가는 걸 무심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공부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머리가 한결 가벼워진다고 했다. 그러니 자기한테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다.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조카의 위챗 모멘트를 보면 온통 아기자기한 사진과 속녀의 감수성이 물씬 풍기는 감성 글귀들이다. 친구도 바쁜 일상 속에서 단 10분만이라도 진정한 휴식을 취해 공허한 마음을 채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상은 전려화 작가님의 마음 놓고 쉬어보기. 네, 마음 놓고 쉬어보기 이 작품이 네, 우리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것 같아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마음 놓고 쉬어보기 말처럼 쉬운가요? 어떠세요?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차창 밖을 한번 올려다 볼까요? 저와 함께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차창 밖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하늘이 저를 맞이해 주네요. 이렇게 바삐바삐 살다 보면 사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기회도 시간도 적은데 말이죠. 이런 작품을 통해서 또 잠시나마 하늘을 올려다보고 우리의 바쁜 일상을 다시 한번 되뇌어보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요. 열심히, 충실히, 치열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 가끔씩 쉬어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많이 이 글을 보면서 반성하게 되네요. 아이한테 항상 빨리빨리 해라 했던 그런 말도 반성이 되고 그렇네요. 이렇게 작품 하나를 통해서 또 저의 행위를 돌아보고 저도 조금 더 쉬어가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가족분들도 좀 더 심신을 챙기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싶네요.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 바쁜 일상, 반복이 되는 이런 지루한 일상일 때도 있지만 또 마음과 생각이 통해서 작은 것에도 공감을 하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여성 클럽에서 만날 수 있어서 오늘 하루도 선물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나훈아의 노래입니다. 공.

네, 나훈아의 노래 공 보내드렸는데요. 최화자님께서 오늘 방송을 청취하시고 네,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적어보내셨는지 궁금하시죠? 읽는 제가 마음이 위로를 받는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네, 최화자님께서 현대인들의 매일매일 바쁜 일상 속에 생활이 보여오면서 내가 늘 하는 말, 지금 젊은이들의 삶이 가슴 아플 때가 많다. 나는 젊었을 때 얼마나 편히 살아왔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어떠세요? 이 메시지를 보면 물론 본인도 힘들게 어렵게 바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인생 선배로서의 그런 마음이 보여지지 않으세요? 이 메시지를 보는데 제가 욱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동료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예전에 아이 마중 가는 건 회사에서 쉽게 허락을 해서 아이 마중도 하고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지금 너는 참 어려울 때 아이를 낳아서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나면 또 보람찬 그런 날이 올 거다라고 해주시던 그런 동료분의 얘기가 떠오르면서 욱해놨는데요.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그 마음에 또 우리 젊은이들도 더 으쌰으쌰. 사실 우리는 좀 더 좋은 그런 세대, 좀 더 좋은 그런 조건 속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행복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위로가 되는 메시지에 제가 정말 마음이 따뜻해 나네요. 그러면서 많이 공감되는 글입니다. 친구에 대한 필자는 혈육 못지않은 친구네요. 맞아요. 저는 이 글을 읽는 내내 이런 친구가 옆에 있다는 건 얼마나 복받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대목에서 마음이 뭉클해 납니다. 그렇죠. 가족을 넘어선 그런 우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따뜻한 메시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서천님께서 오늘은 부엌일을 하면서 생방송을 들어 그런지 어느 날보다 노래가 특별히 귀에 감겨드네요. 지친 줄도 모르고 이랬네요. 크크. 일 다 하셨나요? 이제는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우리 가족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 올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네, 인생의 벗.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문학 진행의 준옥입니다. 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근테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나이 들어서는 재테크보다 근테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근육이 튼실하지 못하면 골격이 틀어지고 지방세포가 쌓이게 됩니다. 근육은 모자라면서도 오히려 비만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도 근육 증강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근육 손실을 줄이기 위한 영양 섭취와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며 인생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계속해서 중편 소설 장백한 푸른 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연기를 계시는 시어머님을 뵈러 갈 겸 진선이를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었다. 이참에 연변 구경도 시켜주겠다고 했다. 2년간 조롱 속에 갇혀있는 새 신세나 다름없었던 진선이는 신바람이 나서 전화를 놓자마자 연길행 기차표를 끊었다.

할빈 역. 외할머니를 마중하고 배웅하던 익숙한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 부미를 저격했던 장소로도 유명한 것이다. 시간이 넉넉해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나 둘러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 커다란 자물쇠가 문을 지키고 있었다.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의 영향일 것이다. 나는 대기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남편을 만난 진선이는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마음이 설렜다. 말로만 듣던 장백산 천지에 올라가 봤고 천지 폭포를 구경했다. 중국, 조선, 러시아 세 나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방촌에도 갔고 윤동주 시인의 고향인 명동에도 가봤다. 냉면, 양꼬치 구이, 비빔밥, 족발, 그동안 부엌대기처럼 식구들의 밥만 차리다가 소문난 음식점들을 찾아다니며 우리 민족 음식 문화를 한껏 맛볼 수 있는

간혹 인연을 독수공방한 남편의 원망을 들어줘야 했으나 그래도 힘든 시간은 다 지나갔다면서 이제부터 행복하게 잘 살자는 남편의 말에 울컥했다. 진서는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급히 상해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 바람에 진서는 하루 앞당겨 할빈으로 돌아가야 했다. 남편은 별말이 없었다. 예려 언니의 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툴툴거리는 진선이를 달랬다.

2년을 버텼는데 곧간 며칠을 못 참겠어? 이참에 나도 처가집 식구들과 정도 쌓고 장모 사랑도 듬뿍 받으면 되지. 난 좋기만 하구만. 장모님 나한테 닭을 잡아줄까? 그러는 남편에게 진서는 곱게 눈을 흘겼다.

서형 언제 돌아온대? 상해에 간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언니한테서는 돌아온다는 소식이 없었다. 저갓집 식구들과 정을 쌓게 돼서 좋다던 남편은 날짜가 자꾸 미뤄지자 하루에도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하고 또 했다.

우리 서남한테 아버님 맡기고 예정대로 상해로 떠나자. 서남이 며칠 덜 받아보면 저 형도 오겠지. 안 그래? 어떻게 그래요? 며칠만 더 기다려주면 안 돼요? 며칠만 더 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저 형은 언제 돌아온다는 말조차 없잖아. 사람을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뭐 나보고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가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꾸를 하든가 하지. 그런 사람일수록 세게 나와야 해. 당신도 이젠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말란 말이야. 여기서 끝도 없이 저 형을 기다리고만 있을 거야. 정 기다리고 싶으면 당신 혼자 기다려. 난 더는 못 기다리겠어.

남편은 화를 냈다. 언니에게 전화를 하니 아직 상해에서 처리할 일이 남았다고 했다. 진선이는 할 수 없이 남편을 먼저 상해로 보냈다. 떠나는 날 남편은 잔뜩 화가 나서 진선이와는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지만 진선으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오빠, 아무리 생각해도 나 상해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형규도 이젠 고3 3학년이야. 그 사람도 갈 때 나랑 다투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빠가 언니 올 때까지만도 수고해줘. 진서는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다. 왜? 잘난 맏딸 있잖아. 언제는 뭐 여자들이 해야 알뜰하게 잘한다며. 아들 소용없다며. 오빠 왜 그리 삐딱한 소리를 하고 그래. 오빠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나 원래 이런 놈이다. 너한테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 겁갑게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나도 며칠 뒤에 해남도 간다. 해남도는 왜? 왜긴? 나도 먹고 살아야지. 과일 장사를 해보려고. 가만히 놀고 있으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서는 해담더행을 며칠만 늦으면 안 되겠느냐는 말을 하려다 그만뒀다. 오빠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입맛이 없어 점심을 걸렀더니 배가 고팠다. 시계를 보니 3시가 채 안 된 시간이다. 순대를 찜기에 넣고 쪘는데 옆구리가 다 터져버렸다. 사이사이에 칼집을 내줘야 했는데 깜빡하고 그대로 넣었던 것이다. 정신이 몽땅 상해에 있는 남편과 형규에게 가 있었던가 보다.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다. 이대로 참고 살다간 자신도 언젠가는 순대처럼 터져버릴 것 같다.

어제 이모네 집 갔다가 들은 말이야. 언니한테 문자라도 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마침 아들 형규가 문자를 보내왔다.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도 이사했잖아. 아니, 우리가 살던 집 말고 큰 이모네가 살던 집도 팔았다던데. 이제 이모가 아주 고향에 돌아가는 거야. 그럼 엄마도 빨리 올 수 있겠네. 형규는 엄마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기뻐하는 것 같았다. 엄마 빨리 들어와. 엄마가 해준 소고기 장조림도 먹고 싶고 추어탕도 먹고 싶고 또 해물탕이랑 아 생각만 해도 군침 돈다. 엄마 빨리 와. 그래 알았어. 큰이모 할빈에 오면 엄마 인사 돌아갈게. 우리 아들 사랑해. 나도 엄마 따랑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폭발치어 오르는 감정이 조율되지 않아 눈물이 터졌다. 진선이가 할빈에 온 후로 일요일이면 기숙사에서 지내던 형규는 언니네 집에 가곤 했었다. 집을 다 팔았다니 언니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다. 진선은 울다 말고 언니에게 음성통화를 연결했다.

집 팔았다며? 새 집 사려고? 그건 아니고 마침 잘 됐다.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하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진선이 너가 엄마 집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지난번에 가서 보니 난 아버지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 이제는 나도 늙었는지 온몸이 다 쑤시고 아파서 아버지 병간호를 하다간 되려 내가 병날 것 같더라. 아버지도 널도 편애하잖아. 날 거부하는 걸 너도 봤잖아. 그럼 현규는 어쩌라고? 최소방 있잖아. 현규 일주일에 겨우 하루 집에 있는데 뭘 그래? 고3 3학년이면 더욱이 집에 올 시간이 없지. 1년만 참으면 대학 가잖아. 뭐? 최서방? 언제는 결혼하지 말라며. 그리고 현규는 애미도 없는 애야. 현규 지금 고3 3학년이야. 지금 애한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 줄 언니도 알잖아. 애비 사랑 못 받고 큰 것만도 가슴이 터지는 어르신데. 아 됐고 말랑 오기나 해.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당장 와.

신선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화가 나서 도저히 순대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하필이면 그때 퀸이 홀떡 상으로 뛰어올랐다. 진선은 후다닥 일어나서 퀸을 안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러고도 성에 차지 않아 팔로 퀸을 마구 걷어찼다. 불에 습격을 당한 퀸은 꼬리 빳빳이 도망쳤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중편 소설 장백한 푸른 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편 소설 장백한 푸른 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언니 때문인지 아니면 퀸 때문인지 입맛은 싹 달아나 버렸다. 순대 먹을 때 같이 마시려고 타놓은 유자차도 싹 식어버렸다. 애매한 유자차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진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언니가 괘씸했다. 상해로 돌아가기 전 언니와 낯을 불켰던 일이 철로 떠올랐다.

엄마, 통장에 왜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월급까지 합치면 한 달에 2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그걸 다 쓴다고요? 언니가 엄마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그걸 나한테 물으면 내가 아냐? 준선이가 알아 했겠지. 남도 아니고 딸인데 설마 돈을 떼묻기 하겠냐? 언니와 엄마가 주고받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려왔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언니가 통장 두 개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왔다. 뭐가 어떻게 돼? 생활비에 엄마 아버지 약값으로 쓰니 거의 다 들더라. 그리고 나머진 내가 썼어.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너한테 돈 줄 때는 짐짓 효녀인 척 안 받는다고 하더니 이런 속셈이었어. 내가 뭐 돈 쓰지 말라고 했나? 누가 들었으면 내가 재산을 독차지 하려는 줄 알겠다. 진수한테도 5,000원씩 줬을라니 설마 너한테 땡전 한 푼 안 줄까봐 알아서 챙겼니?

오빠한테 어떤 운을 줬으니 나도 어떤 운을 받아야 한다고 누가 정했는데 왜 엄마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언니가 따지고 그래. 그 돈이 엄마네 돈이지 언니 돈은 아니잖아. 따져도 엄마 아버지가 따져야지. 그동안은 내가 부모를 못 썼으니 나한테도 그만한 권리는 있는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돈을 썼어. 나도

엄연히 엄마 아버지 딸이니까. 잘못된 거야? 내 생각이 짧았어? 대신 나도 언니가 엄마 아버지를 모실 땐 통장에 대해선 일체 상관 안 할 거야.

언니는 많이 놀라는 눈치였다. 진서는 여직 한 번도 언니 앞에서 말대꾸를 한 적이 없었으니 말이다. 그 일뿐만이 아니었다. 진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석연치 않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네, 항상 웃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늘 웃을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웃고 살아야죠. 내 입술로만 웃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밝고 환한 웃음, 그런 웃음이 좋습니다. 내 얼굴의 주름살도 바뀌고 항상 웃는 얼굴, 100만 불짜리 미소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요.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제10회 중국-러시아 방담회가 일전 할빈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찾아온 바이어와 현지 시민들이 북적이며 알찬 전시물이 가득한 부스사회를 분주히 오갔습니다. 남방항공그룹이 자체 개발한 비행 및 항법 프로그램 시뮬 레이터 앞에는 중국인과 외국인 관람객이 장사진으로 늘어섰습니다. 체험을 마친 한 청년은 방담회에서 비행기를 직접 조종해 볼 줄 몰랐다며 기분 좋게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업연구 성과를 활용한 동농대두 252 대두 아이스크림도 큰 인기를 모았는데 시원하고 진한 맛으로 중국과 외국 바이어 모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방담회는 중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 중로 선린 우호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맞춰 신뢰 협력 상생을 주제로 열렸으며 46개 국가 및 지역에서 찾아온 1,500여 개의 중국 해외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중로 방담회 중로 협력 전시 구역에서는 고급 제조, 에너지 장비, 현대 농업,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거둔 양국의 최신 성과가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성무역촉진위원회 진사군 회장은 예전 중로 방담회는 상품을 파는 시장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새 발상, 새 내용, 새 방식을 갖춘 고품질 무역 행사로 거듭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연방경제개발부 중국 주재 상무대표부 세류 두코바 대표는 이번 방담회 기간에는 10여 차례의 비즈니스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며 행사 기간 양국 간 기술협력, 산업단지 및 산업클러스터 육성, 도시계획, 의료보건 등을 주제로 포럼과 원탁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유럽아시아국 마치 부국장은 상무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중로 방담회, 국제수입 방담회 등 플랫폼을 활용해 정교하고 전문적인 기업 매칭 기회를 마련해 세계 경제의 안정과 새 동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흑룡강성 대러시아 경제무역협력투자설명회가 일전 하이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중로 양국 정부 및 기업 대표 200여 명이 참석해 국경 간 무역, 산업 간 연계, 경제무역 교류 등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중로 양국의 여러 지역 정부, 변경 산업단지, 주요 기업들이 지역 조건, 산업 자원, 발전 잠재력을 집중 소개했습니다. 중국의 북방 개방 최전선 기지로서 흑룡강성은 러시아와의 협력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성과도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성의 대러시아 무역액은 2384억 9천만 원, 올 1, 4분기 무역액은 571억 7천만 원에 달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호조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전 스베르틀롭스크주와 흑룡강성의 협력교류회가 하이빈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양국 정부 부처, 주요 기업, 업계협회 관계자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스베르틀롭스크주 측은 산업우세와 투자 환경을 소개했고 중국 측은 지역 특성과 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주제별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매칭 교류 시간에는 양국 상공계 인사들이 장비 제조, 농림산물 무역, 해외 직접 전자상 거래, 금융 서비스 등 분야에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중로 방담회 기간에 맞춰 제35회 할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가 동시에 개막했으며 러시아 식품문화축제와 각 분회장 행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러시아 제조 식품문화축제에는 100여 개의 러시아 기업들이 참가해 사탕, 해산물, 꿀 등 고품질 식품을 선보였습니다. 할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 서성홍장 분회장은 신제품 최초 공개, 업계 최초 전시, 전시업체 간 협력, 패션 소비 등 네 가지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조치를 통해 생산 및 판매 유통망을 다각도로 확대했습니다. 200여 개의 국내외 유명 기업이 전시에 참가했으며 400여 개 브랜드가 천여 종의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흑하 분회장은

핵심 기업 유치, 주요 산업, 상공회의소 및 주요 기관 협력, 국제 문화 교류, 상담 및 계약 체결 등 5개 전시 구역을 마련해 국경 간 무역, 문화 교류,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몰입형 전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수분아 분회장은 본회장과 분회장 연계 전시 방식을 채택해 주회장에는 빙설 장비, 자동차 전기기기 설비 등 5개 전시구역과 6개의 소규모 전시장을 설치함으로써 오프라인 몰입형 체험과 온라인 간편 거래가 결합된 전방위적인 전시 판매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실질적 협력의 교량 구축, 영광의 개방 발전 지원을 주제로 한 중외기업 교류 및 투자 설명회가 일전 하얼빈에서 열렸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이탈리아 등 9개 국에서 온 대외우호협회 해외이사, 해외화교 지도자, 해외 중국인 상인단체 및 흥룡강성 각지의 정부 및 기업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해 중외협력, 산업발전, 민간우호관계 등에 관해 발언과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일전 용강투자중점산업설명회가 할빈에서 개최됐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과 개방 플랫폼의 강점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투자 유치 홍보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브라질, 한국 등 여러 국가와 중국, 홍콩 지역의 정부 및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북경, 상해, 광동, 산동 등지에서 온 200여 명의 중국 국내 기업 대표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처음으로 용강은행과 민생은행을 초청해 투자자의 실제 요구에 맞춰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러시아 수출센터 주최로 열린 2026 러시아 제조 식품 문화축제가 일전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러시아 10여 개 주와 지역의 100여 개 식품 기업이 참가해 사탕류, 해산물, 꿀, 유제품, 육 가공품 등 특색 우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음구역, BEB 상담구역 및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도 마련돼 100여 개의 러시아 생산업체가 참여했습니다. 2024년 이후로 중국 러시아 식품경제무역협력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교류 채널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식품 문화 축제는 할빈에서 3년 연속 개최되며 행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브랜드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립전시관은 주관 플래그십 및 도시 분관을 잇따라 완공하며 중국 러시아 상품의 상호 교류와 산업 융합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성은 중국 러시아 방담회와 이번 식품 문화 축제를 중요한 계기로 삼아 식품 농산물 가공,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물류, 문화관광 융합 등 협력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쌍방간 고품질의 경제무역 성장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국 유니콤 제품 서비스 및 국제교류 투자 설명회가 일전 하얼빈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할빈 지역 국제통신 출입구국이 공식 개소됐으며 중로 국경 간 전용 통신선로도 동시에 가동됐습니다. 동북 지역 최초로 러시아 극동 및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통신 허브로서 할빈 국제통신 출입구국의 개통은 국경 간 통신 거리를 대폭 단축하고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열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학교에는 남선생 두 명과 여선생 한 명이 있었다. 그런데 여선생은 남선생들과 뜻이 맞지 않아 벌써 폭동 전에 사직하고 떠나가 버렸다. 남자 교원 중 하나는 궁선이라고 왕간지의 고종 사촌 동생이었다. 젊은 나이라 멋부리기를 좋아하였다. 서양식 하이칼라 머리를 하고 입에는 금니를 박아 놓은 데다 호리호리한 몸에는 값진 옷을 차려입어서 온몸에 멋쟁이 풍채가 흘러넘쳤다. 그는 몇 해 전에 고종 사촌형 왕간지를 따라 밖에서 떠돌다가 애미가 죽어서 장례 치르러 돌아왔다. 그 후 세월이 어수선하다고 다시 떠나지 않은 그를 큰 고종 사촌형 왕요일이 청에다가 교편을 잡게 했다. 다른 하나는 여기서 7리 떨어진 망각골 마을 사람 려석연이었다. 마흔 고개가 넘은 그는 옛날 서당 훈장 옷차림새로 긴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길쭉한 얼굴은 우가 넓고 아래가 좁아 나귀 상판을 방불케 했다. 그는 길을 걸을 때마다 머리를 앞으로 끄덕끄덕 하는 것이 마치도 몸이 골통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여 머리가 자꾸 굴러떨어지려는 것만 같았다. 원래 그는 현관청에서 서기 노릇을 하였는데 후에 어째서인지 밥통을 때우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 둘은 대바람으로 왕간지와 한패거리가 되었다. 오늘 저녁 왕간지가 청한 손님도 다름 아닌 이 둘이었다. 그들은 이미 한동안 잘 마시었다. 모두가 얼굴이 불그레해지고 눈알도 시뻘겋게 되었다. 왕간지는 돌아앉으며 눈을 쪼푸리고 목덜미까지 뻘게 지도록 마신 검정 두루마기에게 말했다.
1: 여선생, 이전보다 포근하나졌지만 아직도 조심해야겠어. 반드시 학생들을 귀여워하는 척하고 때리지도 욕하지도 말며 학병들이 만족하도록 해야만 하오.
0: 려석연은 억울한 듯 한숨을 푹 쉬며 머리를 휘저었다.
2: 간지 자네는 몰라. 그 가난뱅이들이 얼마나 사람의 길을 돋군다고. 무슨 항일이요, 매국노 타도요 하면서 말이야. 이전 같으면 내 벌써 그놈들을 납작하게 만들었을 거네. 특히 덕강인의 그 무리의 가난뱅이들이 요별나거든.
0: 려석연은 말을 끝내자 고개를 뒤로 벌컥 젖히고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삼키듯이 술을 얼른 한 모금 목구멍에 부어넣었다.
2: 아니요, 려선생.
0: 금 이빨이 번들거리는 궁손이는 한 쌍의 녹두 눈을 깜빡거리며 왕간지 비위에 맞추어 입을 열었다.
2: 간지 형님 말이 맞소. 내가 오기만 하면 이 궁손이가.
0: 그는 누렇게 메말라서 핏줄이 두드러진 주먹을 불끈 쥐고 힘껏 쳐들었다. 그런데 내릴 때는 어쩐지 맥이 없었다.
1: 려 선생, 작작 마시오. 취하면 안 돼요. 내일 집에 가면 만수보와 다시 한번 만나봐.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0: 챙그랑하고 려석연의 술잔이 구두루에 떨어졌다. 엉간지는 왓들 놀랐다. 려석연은 벌겋게 핏발이 선 눈을 부릅뜨고 흉악스레 외쳤다.
2: 그렇죠.

0: 가게. 나 안 가겠네. 나는 그 따위 고민당의 신복에게는 빌붙지 않겠네.
1: 류선생, 죽였구만.
2: 원간지는 약간 놀라는 기색이었다.
0: 난 취하지 않았어. 사람은 취해도 마음만은 취하지 않았거든.
2: 려석연은 다시 술주전자를 들어 입에 대고 부어넣었다. 궁선이가 황황히 술주전자를 가로채웠다.
1: 아이씨, 여선생, 당신이...
0: 좋아. 임자들이 주지 않으면 마시지 않지. 자네들도 나를 부려먹을 생각은 아예 거둬치우게. 가련한 내 신세라구야.
2: 려석연은 급작스레 콧물 눈물을 쥐어짜며 황소울음을 터뜨렸다. 왕간지와 궁손이가 아무리 달래여도 그는 엉엉 울며 입을 다물지 않았다.
0: 난 나쁜 놈이야. 다른 놈들을 위해 뛰어다니만 하지. 이 멍청이도 몇 해 전에는 남들 앞에서 우쭐거렸네. 관청에서 누가 이 녀석이를 몰랐던가. 종이 한 장에 붓대만 꼭 쥐고 있어 보지. 어떤 놈이든 소송에서 이기려면 80원, 100원쯤이야 들이밀게 됐지. 그 놈의 현지사 천안만 오지 않았던들 나를 차버리지 않았을 텐데. 수보, 만수보. 나를 군민당에 끌어들일 때만 해도 얼마나 김마전 나발을 불어댔나. 무슨 장위원장의 직계요, 벼슬이요, 재산도 먹어. 내가 밥통을 잃고 그 녀석을 찾아가니 도와주기는커녕 시치미를 똑 떼고 헌신자 보듬 하단 말이야. 힘자들도 또 나를 부려먹으려고? 난 싫은데 이 멍텅구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어.
2: 분이 꼭두까지 치민 원간지는 그릇이 들썩하도록 상을 쾅 내리쳤다.
1: 당신아!
2: 려석연은 깜짝 놀라 오지간히 정신을 차렸다. 흐리터분한 눈으로 왕간지의 흉악하고 독살스러운 낯을 바라보며 즉시 공포의 빛을 얼굴에 띄었다. 그는 큰 불행을 저지른 곱쟁이처럼 어리벙벙해서 다가오는 징벌을 기다렸다. 그러나 왕간지는 그를 힐끔 쳐다보고는 부드러운 기색으로 다정하게 말하였다.
3: 우리 여선생, 다시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면 안 되겠어. 술로 하여 일을 그르치면 너무나 맹랑한 일이여. 나도 당신이 요 몇 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줄 아오. 그러나 고통과 불행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를 보. 왜 도시에서 안락하게 살지 않고 이 쓸쓸한 산골로 찾아왔겠어? 그래, 내가 받은 교육과 지위가 당신보다 못하단 말이오? 이런 걸 두고 대상부는 굽힐 줄도 알고 버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요. 려 선생, 나무에 올라서려면 전방과 장래를 많이 생각해야 하오. 가족이 없으면 덜이 어디 가서 붙을까? 이런 얕은 니치도 당신은 모르오? 려 선생, 우리 사촌 형이 죽는 걸 보았지? 그래도 모르겠소? 이놈의 가난뱅이들이 정권을 오랫동안 쥐게 되고 천하가 공산당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들의 눈에 깨끗이 않은 우리들은 아무때고 정사를 면치 못하오. 이 왕간지가 왜 형의 무덤에 불 넣어나기 전에 형을 죽인 놈들에게 굽신거리고 있는지 아오? 우리는 그놈들을 거꾸로 들여야 하는 것이오. 꼭 그렇게 될 거요. 왕정이 총재의 뛰어난 명도와 현명한 견해를 믿어야 하오. 그는 일찍부터 일본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화근이라고 말하였어. 이래도 모르겠소. 이 상간지구는 교동공산당의 오랜 소굴로서 그들의 명줄이란 말이오. 그러기에 나라의 기둥들인 우리 국민당 당원들은 앉아서 조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행동을 시작해야 하오. 이보, 류선생, 정신을 차리란 말이오. 우리가 승대하는 날에는 당신의 그따위 자그만 서기자리가 다 모여 구장, 현장!
2: 궁선이가 덩달아 웃었다. 려석연의 얼굴에 패였던 뜨거운 주름도 활짝 펴졌다. 이윽고 왕간지는 다시 본뇌에 쌓여 입을 열었다.
3: 에이, 무슨 영문인지 무전이 통하지 않아. 골치 아픈 일인데 당신들이 가는 것도 적합하지 않으니 어디 가서 알만한 사람을 물색하여 연락을 띄운담.
2: 갑자기 문소리가 났다. 그들은 흠칫 놀랐다. 궁선이가 문을 열고 보니 모순꾼인 왕장쇠였다. 그들은 그제야 숨을 호우 내쉬었다. 왕간지는 배리 울컥 치밀었으나 얼굴에는 웃음을 지었다.
3: 장쇠냐? 좀 들어와 앉지.
2: 왕장쇠는 때 아닌 때에 온 것을 알고 막 돌아서 나가려다가 주인이 이렇게 권하자 급히 웃으며 물었다.
4: 선생님들이시구만요. 저는 교장 선생님께 내일 마을에서 마차로 현물세 바치러 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해서 여쭈러 왔는데요.
2: 왕간지는 집사람들에게 자기를 둘째 나으리 또는 주인님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교장이라고 부르라는 분부를 내렸다. 그는 왕장쇠가 말을 끝내기 바쁘게 말하였다.
3: 그야 부를 것이 있나? 항일하는 일인데 우리가 뒤떨어질 수 없지. 가야 해. 꼭 가야 해.
2: 왕장쇠가 문을 나서자 궁선이는 표독스러운 눈길을 던지며 경멸에 찬 웃음을 지었다. 문득 그는 머리에 피끗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급히 왕간지를 향해 입을 열었다.
4: 저 녀석을 보내면 어떨까요?
3: 정신 나갔어. 그놈을 어떻게 믿는다고?
2: 궁선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웃음에는 곡절이 있었다. 14년 전에 모평성에서 공부하고 있던 왕간지는 아버지에게 불리워 집에 돌아와 장가를 들게 되었다. 그때 이미 도시에 욱실거리는 여염스러운 여자들에게 홀딱 반한 이 젊은 남봉꾼은 색정에 들떠 몸값을 잔뜩 올리는 현장 딸에게 반하여 매일 편지를 한 통씩 띄워 사랑을 구걸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집이 센 아버지의 뜻을 고육하지 못하고 끝내 한 몰락된 지주집 딸과 잔치를 하였다. 그는 아내가 너무나도 밉살스럽고 보기 싫어 며칠 지내지 않고 떠나가 버렸다. 왕간지는 자기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애당초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 일을 염두에도 두지 않았다.

자기를 이런 부잣집에 시집보낸 부모에게 원망이 가고 돈 있는 이 귀공자를 뼈에 사무치도록 조소하게 되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에게라도 시집을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동반자만 있다면 고생스러워도 이렇게 새파란 젊은 나이에 생과부 노릇을 하는 것보다 한결 낫지 않겠는가.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보다 행복스러워 보였고 자기만이 제일 불행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그는 점차 젊고 권장한 모순꾼 왕장쇠에게 눈길이 쏠렸다. 처음엔 창문과 문틈으로 장쇠의 검실검실한 팔다리 근육과 튼튼한 체격을 훔쳐보기 시작하였으나 차차 핑계를 대어 장쇠와 말도 걸고 그를 자기의 눈길이 닿을 만한 곳에서 일을 시켰다. 얼마간 시일이 지나서는 아예 장쇠를 산에 올려보내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를 대신하여 집일을 돌보게 했다. 왕장쇠는 부모 잃은 고아로서 종일 가야 말 한마디 쓸데없이 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도 순박하고 선량하여 어딘가 아둔한 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자기 평생에 아내를 맞아들일 생각도 못하는 그는 돈 많고 새도 있는 집의 젊은 여주인이 자기에게 주위를 돌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사실상 버림받은 이 고독한 여자는 이제 스무 살밖에 안 되는 청춘을 이렇게 종말 짓고 싶지 않았다. 그는 갈수록 대담하게 자기 집 모순꾼에게 접근했으며 그럴수록 왕장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자기가 그를 불러 무슨 일을 시키거나 뭘 물어볼 때에도 장쇠는 언제나 문 밖에 공손히 서 있을 뿐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집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자기가 그의 해진 옷을 가져다가 새 천 조박으로 기워주면 장쇠는 꼭 천을 사서 돌려주었으며 자기가 받지 않으면 다시는 옷을 맡기지 않았다. 드라마 숨바귀꽃 1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숭아꽃, 살구꽃이 활짝 웃으며 봄을 화사하게 꽃피워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에도 우리네 마음에도 서서히 초록빛이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5월의 초록빛 향기는 사랑의 푸른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안정적이고도 평온한 일상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은 초록빛 향기의 주에 봄사랑과 봄향기를 마음에 차분히 담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화룡시의 남지혜 씨가 부모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자연의 품에 안겨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초록빛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서럭을 바라보느라면 숲이 짙어가는 것도 나이를 먹는 것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엔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의 계절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왕창현 전교령진에 살고 있는 송수옥 씨는 해마다 봄이면 친구들이 그리워나고 들놀이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 희숙 씨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노래 만찬성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그럼 항상 친구를 잊지 않고 있는 송수옥 씨의 마음을 담아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0: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실제적인 작은 행동이 잔잔한 감동을 전하기도 합니다. 광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정근 씨는 이젠 타양에서 개체 사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간의 성취도 이룩하여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되어왔지만 올해는 여의치 않게 비상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은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 자신처럼 시련을 겪고 있는 주위 분들에게 힘을 주고 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문안을 전하고자 소품 큰물 진리를 요청해봤습니다. 여자가 소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한일고도 이 연변에서 살면서 자연재해라는 건 미네 모르고 살았는데 어찌면 그저 피해를 여러 키고서 이 괴순도 아이고 도반대고 있어 아이고 불 한 패기도 아이 내놓고 그저 몽땅 쓰러갔어 그만 우리 영감은 그래도 사람이 살았으면 되지 뭐 이렇게 유일어라 하지만 꼭 큰 게나 작은 게나 간에서 한 마리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저 종체 좀 냉기제 굽고서 싹 쓸어갔어 그만 싹 쓸어가 아이고 그래도 우리 영감이 고고거서 로와의 눈치를 보면서래 술강 지르고 알뜰히 맥에 키웠는데 글쎄 아이고, 하루 아침에 싹 잊어버려
2: 여보 여보
1: 어째 그랬는데 어째
2: 여보 내제 김치우 만에서 뭐 봤는지 아
1: 무슨 일함도 김치우만에서 뭐 봤습니다. 우리 돼지 거기 있었던데.
2: 에루 아저씨.
1: 이거 봤어. 그래 그 저 큰 게 있었던데 작은 게 있었던데. 아이 뭐 두 마리 다 있었던데.
2: 돼지는 무슨 돼지 같은 소리라 이게.
1: 길그 김치구리 돼지 있는 거 안에서 그저 허망청어해
2: 여보 어이. 이거야 이거 뭐 이건 뭐일까
1: 뭐 이 물고기구만 근데 이건 어디서
2: 우리 김치우만에야 물고기 커서 따다디 따다디여야
1: 물고기 따다디 따다디
2: 야 복 있는 사람은 얘 아 그저 이렇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예
1: 아이 그나저나 그 물고기 어떻게 되죠? 우리 김치굴에 들어갔습니다.
2: 어떻게 오겠노? 무슨 저 위에 양어사에 터져서 야 내려온 게요, 여기야.
1: 그럼 그 가지면 된도.
2: 안 여기 가지기 신발 가지는가? 야 가지기 신발 가지는가? 야, 저 안에야 이게 다 우리 행패 어렵다고 하늘이야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 게라 여기 이런 게요, 야.
1: 정치에 얻어맞을 소리를 좀 작작.
2: 이건 애들이. 정치는 개뿔도 몰라가지고 삐치기는 애들이 지금 말이야.
1: 그렇게 정치를 알아서 이거. 아니 내 좀 이거 봅소. 저거 우리 가재 댕도야 정말.
2: 하하 이 노치 이거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라. 야 가만히 있어. 야 우리 저거 뭐 도둑질해서. 야 도둑질했는가?
1: 하기는 도둑질한 게서 아닙지 뭐.
2: 그럼 우리 저거 뭐 강도질해서. 야 강도질해서.
1: 그게 사입지 뭐
2: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야 예단받은 버버리처럼 당신은 그저 가만히 있으라 말이야 야 가만히 있어
1: 모르겠다 야
2: 야 보자 어디 보자 저거 제값은 못 받아도 한 근에 5원이라도 얼마인가 10근이면 50원 예? 100근이면 500원 1000근이면 5000원 5천근이면 돼지값이 더 나온다 돼지값이 더 나와 여보 우리 살았다 야 살았다
1: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우리는 살아도 그 물개기를 잊어버린 사람은 피를 토하고 죽겠었구만
2: 죽든가 말든가 무슨 아니 내 죽으랬어 야 그거 내 죽으랬어 야 그러게 야 죄만 잘 살겠다고

0: 저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것도 저 마을 위에다 양의사 터행 만들던 게 고 김철아 새끼 그런 게 그게 섹터라는 게 섹터
1: 이거 없어 이거 다 같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
0: 양의사 만들면 우리 집에 백약 남금이어 먹고 내 백대를 가서 싹 밀어가고 돈을 준다 하면 아 이게 지금 몇 냈죠? 야 몇 냈죠? 야
1: 돈을 줄 수 있을 때 주겠지.
0: 아이고 나는 야 이제는 그 면목값도 싫고 저 물고기만 팔면 된다.
1: 비랑 맞을 소리를 그만하소. 비랑 맞을 소리를.
2: 아마이 집에 계심도.
0: 아 이게 누구 목소리요?
1: 양여자의 김철이가 쓰고 마 이거 어찌
0: 아니 이거 어디서 벌써 물고기 소식
1: 아, 야 아이고 난리 들어 야 아이고 난리 어야
2: 아이고 두 분 다 집에 계셨구나
1: 야 아이 야. 그런데 어디 갔다 이렇게 걷게 하고
2: 아메 오늘은 내 생일이구마
1: 그렇구나 야.
2: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어제 내보고 시내 가서 머리도 하고 지금 그래서 마늘을 그래서 바람도 쐬고 오라고 해서 이제 입었어 내 파마도 하고 손톱도 했을구마
0: 아이고 귀하나다 야 손톱에다 무슨 귀신 딱지처럼 가득 붙여가지고 아 그런 손톱
1: 어떻게 아 여기 됐구만 이거 너무 이쁘긴 이쁘기만
2: 하고 벌떡벌떡하지
1: 없어 한톱싹 없어
0: 손톱 살아서 그만하고 야 그런데 여긴 어째 왔어 야
2: 내 어째 왔던가
1: 이거 뭐 어째 왔겠어 양의사의 물고기를 내왔겠지 아,
3: 맞을구만 말도 맙소 그 물난리에 우리 양어사에 터대가지고 우리 당장 팔 수 있던 물고기들이 가서 몽땅 없어졌었구만
0: 예 이만 정말 알겠어요
3: 아직 자리에서 가서 10만원을 가서 험악 뛰었었구만
0: 아 이거 봐 너 남없지야 비해요 비해야 아이 우리 이노치 뭐야 이노치야 1년 넘게 키워두었던 돼지 두 마리나 잃어버려갖고야 지금까지 이렇게 울고 있어 야 이거 뭐 돼지를 먹이자 끌어다 두고 야 버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어 야
1: 그게 어디 돼지 죽는다
2: 아유 아바야메 미안하구만
0: 아이고
2: 대제도 올해는 물고기를 팔아서 묘목값에 리자까지 채워서 드리자고 했는데 아무래도 한 해 더 기다려야 되겠구만
1: 아이고 미안하구만 아이고 뭐 돈이 있으면 있을 때 주면 되지 뭐
0: 야 어서 야 그러자고 야 빨리 가봐 야 빨리 가 빨리 가
2: 아고 이 정신 봐라
0: 어제 또 이래
2: 우리 나그네 아바의 집에 들러보라 했는데 또 잊어먹었다
0: 돈이 나그네는 어제 우리 집에 들러라
1: 다 왔구만 다 알아 이거 뭐 저게 저게 돼지 죽이에요
2: 예?
0: 아 이거 타요 네 몸이 약해서 뭐 모신 좀 하려고 야
2: 이거 타 엄마 야 아메 오 칭콜하겠음도 아니 무슨 인거 다 한 통제나 그랬었나 내 버깁사 이거
0: 아이고
2: 어우야 그린 게 아니고 이게 산 게구나
1: 아이고 이봐 그거 제 집에 갈 때 가져가 우리 영감이 김치국에서 주셨다 아무래도 저는 양어자의 물고기인 것 같소
2: 아이고 괜찮으시구만 아이고 아발 몸보신하게 아메 대접 없어
0: 감사하야야
1: 이거 없어 그거 목에 넘어가겠구만 살이 찌겠구만 이거 뭐 예. 저 우리 김치국에
0: 내야 김치국에 물을 야 터내다가 어째다야 저게 딱 한 마리 드라이
1: 좀 아이고 한때는 무슨 따다디따 이랬던 게 무슨
0: 아이 그 말은 그냥 우리 말이 올해 홍수 피해 그래서 따다디 쟀단 말이지 야지
2: 아우 이거 봐라 어우 어머나 아바야매 마음 듣다라니 우리 나그네 부탁하던 거 또 잊어먹었다 이거
0: 뭐 어디까지 알고 있을때
1: 모를 리 있음도 모를 리 있는가 예?
2: 아이 대고 내 물어보겠어
0: 야.
2: 그 아바이네 돼지 그모님도 왼쪽 눈에 그 참대검처럼 그게 전박인도?
0: 야 얼쏘 야, 그 코끼리 막 그 국에 기왔는데 야, 이번 홍수에 그저 야 잃어버렸대요.
2: 맞구나, 맞구나. 아이고, 우리 나그네 그새 이잼도 예, 또 상기수 그 돌바위에서 이잼도 돼지 두 마리 발견했다구만.
1: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2: 그래서 그 돼지를 이잼도 예, 한 짝으로 옥시 알을 먹이면서리 지금 우리 양어장 초마까지 몰고 왔다 잼도.
1: 야, 이게 무슨 소리야.
0: 그게 어떻게 그 이 난리에 거기까지 갔다.
1: 아이고,
2: 그래서 지금 내보고 그 돼지 아바이네 집 돼지 맞는지 야. 그리고 그 돼지를 걷어낼 돼지구루는 있는지 야. 지금 그거 물어보라고 해서 왔는데 오래 산소 같은 소리 하더래.
1: 아이고, 이거 정말 야.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 이거. 그나저나 그런데 그 뭐 돼지구리 사서 이물에 물 난색 싹 밀려갔지 뭐. 이거 없어. 남이는 돼지를 그저 얻어봐서 임세를 돌려주느라고 그랬대. 처음에 이거 다 끓여먹을만 하니까.
0: 아, 그게야. 내 아까 말해보느라 한 소리지, 그게. 하지만.
1: 저, 우리 집에 물고기 여딱 한 마리밖에 없었지. 여딱 한 마리.
0: 야, 그렇다면야. 하지만.
4: 자, 이거 각시
2: 예.
4: 전에 양여장 물고기야 우리 집에 갔다가
1: 야 벌써
2: 어, 이거 무슨 소림도?
4: 우리 김치우매야 한 1,000마리는 있을게요.
1: 야. 아 벌써 야.
2: 아이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거기매?
0: 아 우리 집이 이 마을에서야 찌대 제일 낫다보니까 전에 양여장 물고기 들어가서 다 우리 김치우매 들어왔단 말이야.
1: 아이고 벌써
0: 야.
1: 아이고
2: 왜? 더 마림도 더 마림도
1: 얼쏘

0: 어머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아야야 우리 매몽고 마부치.
2: 어야 잠깐 기다리세요. 어우 나 그냥 이제 전화해야지.
1: 야 정말 아주 온육만 했어. 어떡했어.
2: 여보세요. 여보 여보 우리 물고기를 찾았습니다. 야 이기야만에 우리 물고기를 몇 천 근이나 글쎄 김치움에다 보관해두고 이제 고모인가. 예예예. 여보 그리고 여보 그 돼지잔가에 그게 야만의 돼지 옳삼다 그거 잘 붙들고 있으셔.
0: 아, 말.
1: 야.
0: 정말 감사하구만.
1: 아니야.
0: 아, 정말 고맙소구만. 찾았네, 찾았네. 물고기 찾았네. 찾았네, 찾았네. 우리 돼지 찾았네. 찾았네, 찾았네. 믿음도 찾았네. 찾았네, 찾았네. 우리 무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 형제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만 더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한층 밝아질 것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최정옥 씨는 내일이면 용정시에 계시는 시어머님 김옥례 씨의 생일이라면서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래 타향의 봄을 요청해왔습니다. 그 외 흥룡강성 목당강시에 계시는 조흥군 씨도 도문시에 있는 쌍둥이 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온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면서 이 노래를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요즘엔 어릴 적 지날던 고향집 뒷동산의 살구나무가 당금이라도 막물을 터치올 듯이 웃음을 머금고 있는 것이 부쩍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화룡시 두더진에 살고 있는 최명희 씨는 며칠 후면 아들이 다섯 돌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동안 지극정성으로 손주를 돌봐준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명희 씨는 부모님께서 젊어서는 자식을 키우고 이제는 또 성군까지 돌봐줘야 하니 자식으로서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노래 민들레 꽃언덕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록빛은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계절에는 가족과 함께 푸른 산이나 공원으로 소풍을 가는 것도 가족 사랑을 돈독히 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네, 그럼 가정의 달 5월에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건강관리도 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요청하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0: 北京时间14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2: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리 즉 웨이신 쇼 청취에 롱광덴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우리 좋은 날에는 길도 잘 보인다는 이 속담은 보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인생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한 사람의 운이 좋을 때 마치 앞으로 가는 길이 더욱 명확해져 방향을 더 쉽게 판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심층적인 의미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운은 단순한 우연의 행운일 뿐만 아니라 종종 개인의 마음가짐, 행동,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호황기에 처할 때, 즉 운이 좋은 날일 때 우리의 마음은 보통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쳐 평범한 생활 속에 숨겨진 기회와 길잡이를 더 쉽게 발견하게 합니다. 마치 길이 우리 눈앞에서 더욱 명료해져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더욱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옛날 깊은 산림 속에 평화롭고 조용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도원촌이라고 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와 사냥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생활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며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마을에 젊은 사냥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봉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봉은 성격이 착하고 용감했지만 그의 생활은 항상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이 가난하고 부모님은 일찍 세상을 떠나 어린 여동생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봉은 매일 산으로 들어가 사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운이 좋지 않아 자주 빈손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동생이 날로 수척해지는 얼굴을 보며 아봉은 마음속으로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봉은 늘과 같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익숙한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며 주변의 움직임을 꼼꼼히 살피며

사냥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징후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부엉은 좀 우울해져 큰 나무 아래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좋은 운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때 다친 새끼 사슴이 갑자기 관목 사이에서 튀어나와 아봉의 앞에 쓰러졌습니다. 아봉은 서둘러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새끼 사슴의 다리가 포획기로 다쳤고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봉은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잊고 사냥감을 잡아 먹이를 사기 위해 온 것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몸에서 천을 찢어 새끼 사슴의 상처를 붕대했습니다. 아봉의 정성스러운 치료 아래 새끼 사슴의 상처는 점차 좋아졌습니다. 어느 아침 아봉이 다시 새끼 사슴을 돌보던 곳에 가보니 새끼 사슴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음에 실망스러웠지만 새끼 사슴이 건강하게 회복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려고 할 때 땅에 이상한 발자국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자국은 마치 산림의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봉은 마음속에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발자국을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 아봉은 무성한 숲을 지나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계곡에는 이상한 꽃 향기가 가득 차 있었고 계곡의 중심에는 맑은 작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호수 물은 햇빛 아래로 반짝이는 빛을 발했습니다. 아봉은 눈앞의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호수에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그는 호수 물에 빛나는 것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호수에 들어가 빛나는 것들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들은 귀한 옥석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옥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옥석들이 자신과 여동생의 생활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옥석들을 가지고 아봉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옥석을 팔고 많은 음식과 생필품을 구했으며 여동생을 위해 새 옷도 샀습니다. 그 후로 아봉과 여동생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봉의 좋은 운에 놀라워하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봉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한 마음과 다친 새끼 사슴을 돕는 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운이 좋은 날에는 길도 잘 보인다는 이 속담이 도원촌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에게 착한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닐 때 좋은 운이 찾아오며 좋은 운의 안내 아래 우리가 생활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기회를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 길이 더욱 명확하고 밝아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착한 마음이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착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은 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일을 만났을 때 자신의 착한 마음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작은 선한 행동 하나가 아봉이 다친 새끼 사슴을 구한 것처럼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좋은 운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늘 착한 마음을 지니고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베푸른 착한 마음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냥이 계속 실패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봉은 좌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생활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도 그는 여전히 좋은 운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빌었고 다친 새끼 사슴을 만났을 때 망설임 없이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그가 기회를 마주쳤을 때 예민하게 포착할 수 있게 해주어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어려움과 좌절을 마주하더라도 항상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가 어려움에 더욱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며 문제의 다른 면을 보게 해주고 어려움 속에 숨겨진 기회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것은 마치 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 어둠 속

지키는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어떻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은 크게 수축기 혈압과 이왕이 혈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축기 120mm 머큐리, 이왕이 80mm 머큐리를 기준으로 정상 범위로 봅니다. 혈압은 하루 중에도 활동량, 스트레스, 식사, 수분 섭취, 수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하며 나이가 들수록 혈압 변동 폭이 커지고 고혈압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혈압 관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생활 습관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혈압은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 불규칙한 식사,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혈압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 혈압 측정의 중요성입니다. 혈압은 외부 환경과 활동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일회성 측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여 자신의 혈압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측정하면 안정적인 혈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시간대에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토대로 생활 습관 개선이나 약물 조절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습관과 영양 관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식습관 요소는 나트륨 섭취 조절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관 내 수분 저류를 증가시켜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 성인 기준 약 2000mg 이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염장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등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체중과 운동의 역할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어 혈압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관 탄력성을 높이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여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으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장기적으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 심호흡, 가벼운 운동, 취미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혈압 조절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므로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혈압 관리는 장기적인 습관과 자기 관리가 핵심입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심혈관계와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 개선, 적절한 운동, 체중 관리, 스트레스 조절, 규칙적인 혈압 측정 등은 모두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정리하면 혈압 관리의 기본 원리는 생활 습관 점검과 개선, 정기적 혈압 측정, 균형 잡힌 식습관, 적정 체중 유지와 운동, 스트레스 및 수면 관리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혈압 유지의 첫걸음이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강 정보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 식사 관리, 운동, 스트레스 조절, 생활 환경 최적화 등 다양한 요소를 일상 속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때 혈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단 실천입니다. 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성인 기준 약 2000mg 이하이며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염장식품, 짠 음식의 섭취를 최소화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통곡물, 두부 등은 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포화지방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활동입니다.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인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 등을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며 체중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장기적인 혈압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체중 관리와 생활 습관 조절입니다. 과체중이나 복부 비만은 혈압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끼 규칙적인 식사와 과식 방지, 야식 최소화, 음주와 흡연 제한 등도 혈압 관리에 필수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음주는 단기간 혈압을 높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안정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고 장기적으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산책, 취미활동 등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도와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패턴을 만들기 위해 업무 일정, 가족관계, 수면 패턴 등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수면과 휴식의 중요성입니다. 수면 부족이나 수면 질 저하는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 확보와 수면 환경 개선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최소화,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 카페인 섭취 제한 등이 수면 질 개선에 유익합니다. 또한 낮잠을 활용하여 체내 피로를 조절하면 혈압 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기록입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사용하여 일정 시간대의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면 자신의 혈압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기준이 되며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화가 크거나 고혈압 경향이 나타나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생활 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와 사회적 지원 활용입니다. 가정 내, 직장, 공공장소 등에서 혈압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의 접근을 줄이고 건강식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 식습관 개선 등을 실천하면 혈압 관리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지역 보건소나 병원의 건강 프로그램, 혈압 관리 앱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지속적인 관리와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일상생활 속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 운동, 체중 관리, 스트레스 조절, 충분한 수면, 정기적 혈압 측정, 환경과 사회적 지원 활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꾸준히 실천할 때 고혈압 위험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이 평생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혈압은 단기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장기간 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신장 질환과 같은 합병증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 관리는 생활 습관 개선, 정기 점검, 환경 관리, 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장기적인 생활습관 유지입니다. 혈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꾸준한 생활습관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체중 유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은 단기적으로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단과 운동 습관은 한 번 개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 가능한 패턴으로 만들어야 혈압 상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식단을 계획하고 운동 일지를 기록하며 생활 환경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유익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기록입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활용하여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면 자신의 혈압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상태, 취침 전 안정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같은 시간대에 반복 측정하여 평균 값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혈압 데이터를 분석하면 생활 습관 개선 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혈압 상승이 지속될 경우 의료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조기 개입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규칙적으로 혈압을 기록한 고혈압 환자는 약물 용량과 식습관 조절을 보다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 합병증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개인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전략입니다. 혈압 관리는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심혈관 질환, 당뇨, 신장 질환 등의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약물 치료, 식이 조절, 운동 강도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체질과 나이, 성별, 활동량에 따라 적합한 운동과 식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혈압 관리 계획을 세울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생활 환경 관리와 지원 체계 활용입니다. 일상 속 혈압 관리의 성공은 환경과 사회적 지원에 크게 좌우됩니다. 집에서 염분이 많은 음식 접근을 줄이고 신선한

식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정리하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과 건강식을 실천하면 혈압 관리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지역보건소, 병원 건강 프로그램, 혈압 관리 앱과 같은 지원 체계를 활용하면 지속적인 동기 부여와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와 심리적 요인 관리입니다. 장기간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신체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요인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혈압 상승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 취미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 환경과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전략을 병행하면 혈압 관리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여섯째, 생활 속 실천 팁과 주의점입니다. 혈압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때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여 변화를 모니터링합니다. 식사 전후, 운동 전후 혈압 변화를 체크하면 생활 습관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요리 시 염분과 기름 사용을 최소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합니다. 카페인과 음주는 적절히 제한하고 충분한 수분과 휴식을 취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미리 계획하고 긴장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호흡법이나 명상을 준비합니다. 의료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하여 개인 맞춤형 조언을 받고 필요시 약물 조절 계획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혈압 관리는 단기간의 목표 달성보다 장기적인 습관 형성이 핵심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 변화라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장기적으로 혈압 안정과 심혈관 건강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혈압관리는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혈압관리의 장기 전략은 생활습관 유지, 정기적 혈압 측정, 맞춤형 계획, 환경과 지원체계 활용, 스트레스 관리, 생활 속 실천 팁 적용을 포함하며 이러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실천할 때 장기적으로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고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한입니다.

0: 네, 오늘은 소만입니다. 아나운서 현국화의 듣는 24절기 소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소만이란 리파

와 망종 사이에 드는 절기인데 자연의 식물이 비교적 무성해지고 풍만해진다는 뜻이다. 해마다 5월 20일을 경에 든다. 이 절개는 여름에 수확하는 맹류 농작물들의 나달이 점점 통통해지지만 아직 탱탱하지는 못하다. 이런 뜻에서 대만이 아닌 소만으로 불리우게 된 것이다. 소만은 무르 현상을 반영한 절기다. 기후란 지 표면의 특정 장소에서 매년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는 평균적이며 종합적인 대기 상태를 가리킨다. 기후는 계절을 구분하는 24절기와 72후에서 유래됐다. 즉 그리스어의 기울다에서 유래됐는데 지축의 기울어짐과 태양 고도의 변화 등과 관련이 있다. 무르란 계절이나 기후에 따라 변화하는 만물의 상태를 말한다. 추나 추동 계절의 기후 변화에 상응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사물의 변화 현상을 무르 현상이라고 한다. 나뭇잎이 봄에 돋아나고 여름에 무성하며 가을에 단풍이 드는 현상도 바로 무르 현상에 속한다. 24개의 절기 중에서 무르 현상을 반영한 절기는 경칩, 청명, 소만, 망종 등 4개의 절기다. 소만 절개에는 애오린 쓴바귀가 자라나 우리들의 식탁에 자주 오르는 반면 일찍 우리의 봄식탁을 장식해 주었던 냉이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간다. 그리고 곰취, 오갈피, 두릅, 미나리, 민들레 등 산나물과 들나물들이 우리들의 식탁에 자주 오른다. 이런 나물들을 먹는 것도 대단한 향수지만 채집하는 것도 역시 대단한 향수다. 소만 절기에 사람들은 무자위를 돌려 밭에 물을 대고 유채씨 기름을 짜기도 한다. 그리고 이 절기에 하얗고 오동통한 애기 누에들이 씨를 토해 고치를 짓기 시작하는데 누에를 치는 집들에서는 누에째를 지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계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보리가 익는 것이다. 아직 여름철인데도 보리는 계절을 앞당겨 가을을 맞이한다. 황금 물결 넘실대는 보리밭을 바라보노라면 마음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보리는 밭곡식의 한 가지인데 지금은 직접 식량으로도 쓰이지만 맥주, 과자 등 식료품 공업의 원료로 널리 쓰인다. 이 세상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다. 옛날 사회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햇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촌궁기를 비겨 이르던 말이다. 보릿고개가 산보다 높다는 속담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그 식량난이 오죽이나 했으랴.

네, 세계 각지에서는 처음 본 순간 이 세상의 풍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여주는 관광지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곳을 평생에 한 번은 가야 할 인생의 여행지로 삼기도 하는데요. 네, 그럼 이어서 실로 신비로운 풍경을 지닌 세계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나만의 버킷리스트 여행지를 이곳들 중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얀마의 인대인 요족. 네, 미얀마의 가장 유명한 여행지인 인대인 요족지는 인대호수 서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곳인데요. 네, 오랜 시간 배를 타고 이동해야 다다를 수 있는 이곳에는 다양한 불교 요적이 잠들어 있습니다. 약 2500년 전에 최초의 불탑이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며 이곳에 있는 불탑의 총 개수는 1000개를 넘는답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불탑이 어지럽게 솟아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랍니다. 몰티브의 별의 바다. 네, 모히또와 엮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친숙한 지명인 몰디브는 예로부터 신혼 여행지로 각광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장관은 네, 별의 바다라고 알려진 현상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이 파도가 해안에 밀려와 부딪힐 때 가해지는 충격으로 푸른 빛을 내는 현상입니다. 네,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는 경관은 아니고 네, 주변의 여러 환경이 적합할 때 생성된다고 합니다. 네, 이 현상은 몰디브 외에도 호에르 토리코 그리고 우리나라 대만 마추섬 등지에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팔라우 공화국 케파리 호수. 네,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 서부 지역에 속하는 도서 국가인 팔라우 공화국은 바다 경관이 무척 아름다운 곳으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무기로 삼은 다양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유명한 곳은 독성이 거의 없는 해파리 수만 마리가 사는 산중의 소금 호수입니다. 한때 해파리 개체가 많이 줄어들어 팔라우 정부에서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네, 2019년부터는 다시 문을 연 상황입니다. 카뇨 크리스탈 레스강. 네, 콜롬비아 메타주 세레니아 마카레나의 카뇨 크리스탈 레스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오색의 강 또는 액체 무지개 강이라 불리는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색을 가진 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강은 여러 가지 색상을 띠고 있는데 노란색, 초록색, 푸른색, 검은색, 붉은색 등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강의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색을 가지는 이유는 다양한 수생식물이 강바닥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실프라 열구는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만나는 곳인데요. 네, 두 개의 큰 대륙의 판이 만났다가 서서히 멀어지며 10년에 한 번 지진이 일어난답니다. 두 개의 대륙을 한 번에 만질 수 있는 곳이며 심해 물이 부르고 맑아 다이버들은 평생에 한 번은 가야 할 곳으로 꼽는 여행지입니다.

네, 계속하여 실로 신비로운 풍경을 지닌 세계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랑의 터널. 네, 우크라이나의 리오네주 클레반 마을 인근에서는 네, 신기한 모습의 철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의 터널이라는 이름의 절도로 수많은 나무와 관목 덤불이 여러 식물과 엮여 아치 모양을 형성한 곳인데요. 네, 클레반과 오르지우를 연결하는 절도 선로에는 약 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연인과 터널을 함께 걸으면 사랑이나 서원을 이룰 수 있답니다.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막. 네, 볼리비아에는 세계 최대의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이곳은 볼리비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여행지로 정확하게는 사막이 아니라 호수입니다. 네, 오랜 세월에 걸쳐 호수의 소금이 호수 표면에 결정화된 곳으로 우기에는 빗물이 하늘을 비추며 마치 지평선이 사라지고 거울이 하늘을 비추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광경으로 인해 이곳은

직작현에 위치한 산동 동굴로 이곳은 길이 6.1km, 높이 200m, 넓이 150m에 달하는 크기를 가집니다. 하노이 남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력예방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내부에는 빠르게 흐르는 지하강이 있으며 안에는 용해성 석회암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동굴이 생성된 것은 500만 년 전일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미국 와이오밍주 북서부 몬태나주 남부와 아이다호주 동부에 걸친 미국 최대,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인데요. 황성분이 포함된 물이 흘러 바위가 누렇기 때문에 옐로스톤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네, 이곳에는 뜨거운 지하수를 하늘 높이 내뿜는 많은 수의 간헐천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온천이 만 개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곳이 40분에서 80분 간격으로 물을 폭발음과 함께 분출하는 올드 페이스풀 간헐천입니다. 아이슬란드 데티포스 폭포. 네, 아이슬란드 바트나의 웨쿠틀 국립공원에는 유럽에서 가장 유량이 많은 폭포인 데티포스를 볼 수 있습니다. 높이는 45m에 불과한

있는데 네, 특히 영화 플로메테우스의 배경으로 활용된 장면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데티포스 외에도 글리무르, 하이포스 등 화려한 풍경을 가진 폭포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실로 신비로운 풍경을 지닌 세계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곳들 중에서 어디에 가장 가고 싶으세요? 네, 저는 다 가고 싶은데요. 근데 국내도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네, 언제 다 한번 가보겠나 마음이 급해지네요. 네, 꼭 실현할 수 있겠죠?

힐링 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들의 혼인 풍속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왕족은 예로부터 씨족 외의 혼인제를 지켜왔습니다. 과부가 제가 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예물이 초혼자보다 적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대왕족의 청춘 남녀들은 자유연애를 하며 남자가 대상자를 찾을 때는 노래를 주고받는 형식을 취합니다. 한동안 사귄 후 남자가 마음에 들면 여자는 남자의 담배통을 남겨놓거나 따로 사랑의 증표를 선물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담배통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청춘 남녀가 한동안 연애 과정을 거쳐 서로 마음에 들면 남자 측의 가장이 매파를 여자 집에 보냅니다. 서로 합의가 되면 길이를 택해서 남자 집에서 납채, 즉 예물을 보내는데요. 이를 젖값이라고 해서 여자의 어머니가 딸을 키운 보답으로 하며 이 과정을 거치면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대왕족의 장례 풍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대왕족은 가족에서 사람이 죽으면 총을 쏘아 초상을 알리며 이 소리를 들은 친척과 이웃들은 초상집에 가서 도와줍니다. 발인 날짜는 불교의 예의에 따릅니다. 발인 때는 관의 좁은 쪽이 앞을 향하고 넓은 쪽이 뒤를 향합니다. 즉 망자의 다리가 앞으로 향하고 머리가 뒤로 놓입니다. 이는 혼령이 앞으로만 나아가고 되돌아오지 말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장지에서 매장이 끝나면 기도를 하고 여러 사람은 나뭇가지로 옷을 터는데요. 이는 몸에 묻은 사악한 기운을 떨쳐낸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망자의 가족은 시신 매장 후 6일째 되는 날 저녁에 스님이나 연장자를 청해서 집에서 독경을 하며 망자의 영혼을 제도합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망자의 영혼을 추모하며 그 후에는 가족들이 성묘나 제사를 올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음식 풍속에 대해

0: 지켜주거나 소화를 돕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더앙족의 금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더앙족은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동작을 거리며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것도 금기시합니다. 이들은 이런 금기를 성유혹을 막거나 물리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 여자들은 남자 손님과 겸상을 해서는 안 되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안 됩니다. 젊은 사람이 연장자 앞에서 침을 뱉어서는 안 되고 여자들의 옷가지 빨래를 남자들이 다니는 곳에 걸어서 말려서는 안 된다는 금기도 했습니다. 더앙족은 같은 성씨는 결혼하지 않는 동성 불혼의 원칙을 지킵니다. 이들은 같은 성씨끼리는 혈통이 같다고 생각하며 혈통이 같은 사람끼리 혼인을 하면 후손의 생산과 건강에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산모가 다른 집에 마실을 가는 것도 금기 사항입니다. 더앙족의 산모는 산후조리하는 한 달 동안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다른 집에 가서는 더욱 안 됩니다. 이 기간에는 외인이 산모의 방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특히는 임산부나 어린이는 더욱 거립니다. 더앙족은 새해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소와 개에게 먹이를 주어서 1년 동안 힘들게 일한 부림소와 밤낮으로 주인을 지켜준 개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더앙족은 다른 집에 손님으로 갔을 경우 주인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장면을 지켜보아서는 안 되고 부엌가를 서성거려서도 안 되며 식사 때 그릇에 담긴 음식을 이리저리 헤집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주인에 대한 불경과 비예의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식사 자리에서 손님에게 술을 따르거나 술을 권하거나 반찬을 집어드릴 때는 꼭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젓가락은 반드시 그릇의 오른편에 놓으며 만약 왼편에 놓으면 손님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더앙족은 암행을 부르는 것을 꺼립니다. 더앙족은 태어나서 15일 후면 암행을 가집니다. 이 암행은 조물애기들끼리 부른 외 젊은이들은 애들을 만나면 모두 형, 오빠, 누나, 언니로 부르며 어린이와 단독으로 마주쳤을 경우 이런 규정은 특히 엄격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 형, 오빠, 누나, 언니 뒤에 암행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거나 앞에 암행을 붙여 부르는데요. 이는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부모가 되면 암행을 붙이지 않으며 그 대신 아무개의 아버지, 아무개의 어머니로 호칭해서 항렬에 대한 승인과 존중을 나타냅니다. 노인들에 대한 호칭도 이러합니다. 노인 한 분을 만났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부르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뒤에 혹은 앞에 어린애의 이름을 붙여서 아무개의 할아버지 아무개의 할머니로 호칭합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 이런 풍속과 금기들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거나 지어는 일부 소실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민족 더앙족의 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네, 남은 시간 멜로망스의 노래 몇 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0: 매주일갑니다.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철 작곡, 박명호의 노래로 타향의 밤거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힘이 한가로운 불빛 아래서
0: 이 노래 가사입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말없이 외롭게 거니는 이 밤길, 반딧불 반짝이는 어두운 이 밤에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며 걷고 있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람아, 타향의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낯설은 타향의 쓸쓸한 밤거리, 우산 없이 빗속을 거니는 이 발길, 그대 추억 속에 잠기어 걸어가면 보슬비는 내리며 그리움 도해가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랑아, 타향의 밤거리를 홀로 걸어가네. 아, 내 사랑, 그리운 사람아, 타향의

0: 홀로 걸어가네 홀로 걸어가네.
1: 이번 주엔 권태순 작사, 김철 작곡, 박명호의 노래 타향의 밤거리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2: 베이징 시간 16:00.
3: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4: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5월 20일 오전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중로 선린우호 협력 조약을 계속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과 중로 선린우호 협력 조약 체결 25주년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선린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해 법률 형태로 장기적인 선린우호와 포괄적인 전략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고 이를 통해 중로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자 세계 주요 대국으로서 중로 양국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더 높은 수준의

포괄적 전략 협력을 통해 각자의 국가 발전과 번영을 지원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측은 양국의 발전과 부흥 목표에 집중하고 중도 협력 메커니즘의 전면적이고 완벽한 특징을 충분히 발휘하며 경제무역 투자, 에너지 자원, 교통 운송, 과학기술 혁신 등 실질적인 협력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첨단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로중 관계가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고위층 교류가 긴밀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가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선린 우호 협력 조약의 정신을 준수하고 전략적 조정과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동북도시축구리그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흥룡강 길림, 료룡, 내몽골 4개 경기구역은 경기 시작 전부터 열기가 폭발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전 시트립 요행이 발표한 문화관광 데이터에 따르면 동북도시축구리그 경기 개최지 중 하나인 할빈은 독특한 유럽풍 분위기, 탄탄한 인문적 토대와 완벽한 경기 부대 시설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매력 적인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5월 19일 기준 할빈 관련 문화관광 상품 검색량은 전월 대비 128% 급증했습니다. 또한 경기 전후 할빈 태평국제공항 도착 항공권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43% 이상 상승했으며 주요 출발지는 북경 상해, 광주, 성도, 청도입니다. 숙박시장 예약도 활발해 전체 호텔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46% 상승했고 특히 아성구와 도심 핵심 상권의 호텔 예약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경기 전날과 당일에는 아성구 문화체육센터 주변 3km 이내 여러 호텔은 인기 객실 예약이 꽉 차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관람 외에도 많은 축구 팬들이 하루의 시간을 내어 지역 소규모 여행을 즐기면서 할빈의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 호랑이 공원, 할빈 극지 공원, 주황대가, 태양도 풍경구,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 거리 등 인기 명소와 거리의 검색량 및 예약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수의 관광객은 경기 관람 플러스 명소 방문 일정을 미리 계획해 축구의 열기를 느끼는 동시에 할빈의 독특한 매력을 몸소 체험하고 구어바우로, 마디얼 아이스크림 등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며 진정한 동북 지역의 생활 정취를 만끽하게 됩니다. 할빈은 경기의 인기를 활용해 문화관광 자원을 더욱 통합하고 스포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모델을 심화시켜 경기로 유입된 방문객을 지속적인 관광 소비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제10회 중로박람회가 일전 할빈시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양한 전시품 중 특히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수술 로봇 모델이었습니다. 원격 제어로 혈관 중재 시술을 수행하는 해당 로봇은 의사가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방사선에 노출된 채 수술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원격으로 수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방사선 노출을 줄이고 정밀도와 효율은 높여줬습니다. 진관박 만사의료테크 책임자는 올해 할빈에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이번 박람회를 러시아 시장 개척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람회를 통해 러시아 파트너들과 의료협력을 전개하고 중국산 하이엔드 의료기기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흥룡강 해달테크 부스는 과수원용 온실용 무인 차량 등 스마트 농업기계를 선보였습니다. 초해파 부사장은 자율 경로 계획과 모듈화된 다중 작업 수행 능력을 갖춘 다기능 무인 설비를 소개했습니다. 이 설비는 살포, 운반, 예초 등 여러 기능별 모듈을 장착해 복잡한 농업 환경에서도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영농 작업이 가능합니다.
최파 부사장은 4회 연속 방담회에 참가하면서 바이어들과 직접 만나고 공급 사슬을 강화하며 선진 산업 기술을 습득하는 등 시장 확대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스마트 농업과 저고도 경제 분야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비롯한 1대1로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 중도 식량 안보 및 한댕지 농업 지속 가능 발전 세미나가 일전 하얼빈에 위치한 동북농업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관련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대표 등 약 300명이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와 학자들은 식량 안보, 한댕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중도 한댕지 농업 국제 연구 협력 플랫폼 및 인재 공동 양성 등 분야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이 유전자 자원 공유 및 공동 육종 등 분야에서 깊이 있는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여름철 피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편리하고 시원한 장점으로 인해 도시 주변의 캠핑장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을 나는 최고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림 속에 자리한 군왕산 캠핑장의 평균 기온은 도심보다 3에서 5도 낮습니다. 텐트, 통나무집, 과학기술 감각이 넘치는 우주선까지 다양한 시설을 통해 자연 속에 온전히 녹아드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군왕산의 캠핑은 참신함이 산림 속에 숨겨져 있다면 할빈 신구 화지어 양식국의 독특함은 바로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20여 미터 깊이에 있는 협곡 지역은 자연지형을 활용해 자연적으로 온도를 낮춰 관광객들이 휴식과 식사를 하면서 시원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이곳 관광지는 전통 정자보다 차광 효과가 훨씬 뛰어난 중국식 정원 여러 채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6월부터는 가요제, 캠핑 페스티벌, 단오 페스티벌 등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전성 각지에서는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독특한 캠핑 플러스 모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원시의 폐각 모래톱 캠핑장은 젊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웨딩 사진 촬영, 일몰 경관 감상, 텐트 캠핑 등 특색 공간을 마련했으며 야간 조명쇼와 별빛 캠핑 등 새로운 이벤트도 추가했습니다. CCRC 메리스 다우르족 구역은 강변에 위치한 특색 캠핑장을 마련해 민속 캠핑 주간을 운영하며 말타기와 활쏘기, 하쿠마에로 노래와 춤 등 민족 체험을 통해 다채로운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41번째 시간입니다. 담장수위를 맴돌던 강천남은 아예 대문 앞에서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다. 종성이 대문을 열고 소금 사러 가는데 그의 등 뒤에 몸을 숨기고 있던 강천남이 용기 내어 인사를 건넨다.
1: 안녕?
0: 그 바람에 걸음을 옮기던 종성이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본다.

0: 한 거야.
1: 아니 녹을 차서 어? 녹을 차는데 여기서 어슬렁거려.
2: 마당을 쓸땐 종사조는 언성을 높이 보이는 오빠의 목소리를 듣고 급히 대문 쪽으로 달려온다. 뒤돌아선 강천남이 종사조를 보고 반갑게 부른다.
0: 아, 사돈이.
3: 아, 여기 웬일이야?
0: 아, 취재하러 왔어.
3: 에?
1: 도리 알아?
0: 네, 압니다.
1: 깜짝 놀랐어. 어슬렁거리니까 사조를 찾아왔어. 네네. 아, 들어가, 들어가. 아이고 깜짝 놀랐잖아. 아유, 자네도 참.
0: 아, 죄송합니다.
1: 아, 누군가 해서 다 떨어질 뻔해서. 자, 물 마셔.
0: 아, 감사합니다.
2: 강천남이 집안으로 들어와 앉아 종사전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종성이 강천남의 주위에 우르르 몰려 누러지게 그를 바라본다. 긴장한 표정으로 종사전 내 식구들을 둘러보던 강천남이 침을 꿀꺽 삼킨다. 잠시 후 수평이 국수를 삶아 들여온다.
4: 아, 젊은이 좋은 건 없고 국수를 삶았어. 뜨끈뜨끈할 때 먹어.
1: 자, 얼른 먹어.
4: 어? 어서.
1: 자.
2: 종성네 부부가 국수를 권하지만 강천남은 시종 가까이 걸상에 앉아있는 종사전의 표정만 살피고 있다. 종사조는 고개를 돌려 강천남을 외면한 채 꼼짝 않고 앉아있는다.
1: 사조님만 보지 말고 먹소. 식으면 맛없어.
0: 아, 네, 감사합니다.
2: 강천남이 상에 다가앉아 국수를 먹는데 종성이 말을 잇는다.
1: 방금 내 뒤에 소리 없이 서 있어서 깜짝 놀랐잖소. 손에 쟁기라도 있었으면 어김없이 쳤을 거야. 농촌에선 조심해야 돼요. 다 경각성이 없어. 천천히 먹소, 천천히.
0: 맛있습니다.
1: 맛있지? 물어봐도 될까? 이름이 뭐요?
0: 아저씨, 아주머니, 형님, 형수님, 전 강천남입니다. 28이고 사전이와 같은 반이고 경제학을 공부합니다. 공장에서 대학시험 쳤고 부모님들은 지식인입니다.
1: 오, 지식인이면 좋지, 좋지. 한반도상?
0: 네.
1: 계속 먹소, 먹소. 궁금해 그러는데 자네 그 취재라는 것과 꿀채집이 뭐가 다로? 꿀 나올 계절도 아닌데.
2: 말문이 막혀 한참 머뭇거리던 강천남이 자리에서 일어나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0: 아저씨, 아주머니, 오늘 취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사전이 보러 왔습니다. 사전을 좋아합니다. 저를 받아줬으면 합니다.
3: 그만 말해요.
0: 전 사전이를 진짜로.
3: 이제 가요.
5: 사전아, 이 시간엔 차도 없다. 집에 묵게 해.
3: 집에 묵으면 안 돼요.
2: 제멋대로인 강천남의 행동이 화가 난 종사전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방을 나가버리자 강천남이 못적은 표정으로 식구들을 쳐다본다.
1: 젊은이, 먼저 국수나 먹소. 아소, 자, 빨리 앉아 먹소. 앉아 먹소.
2: 밤이 되자 종성네 집에서는 강천남이 묵도록 종성네 신혼방을 내어준다. 강천남이 방 여기저기를 둘러보는데 종성이 이불 한 채를 들고 들어온다.
0: 아, 형님, 도와드릴까요?
1: 자네 형수 이불이나 가져가.
0: 아, 이거요?
1: 가서 그 베개까지. 아, 아이고, 그 이불은 나도 까딱 못하. 아,
0: 배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이 아주머니와 함께 주무시게 하고.
1: 아이고, 자네도 참 웃기는거. 어? 앉아서 말하겨.
2: 종성과 강천남이 침대에 나란히 걸터앉는다.
1: 아이고, 재밌는 친구군. 멀리서 찾아왔는데 한밤중에 어딜 가겠소? 여기서 자야지. 사손일 좋아하오?
0: 네.
1: 하긴 내 동생이 예뻐서 좋아하는 사람이 줄 섰소.
0: 형님, 전 정말 사전을 좋아합니다. 진심이라고요.
1: 아니, 흥분하지 말고. 둘만 있는데 흥분하게. 저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자넨 우리 사전을 좋아하지만 걘 난 남자를 좋아. 이런 일은 한쪽만 좋아해서 되는 거 아니오. 마음 상한다고. 알았어?
0: 아니,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고요?
1: 맞소.
0: 그럴 리가요.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 건 못 봤는데요. 혹시 한마을 사람입니까? 어떻게 한마을 사람과...
1: 그 사람은... 말하면 안 돼요.
0: 아, 왜 못 말합니까? 저...
1: 그 사람은... 한 말하면 안 돼요.
0: 형님, 말 못할 사정이 있지요. 있으면 말해요. 저희 부모님은 신문사 기자입니다. 불공평한 사연은 다 들어줍니다. 억울한 거 있으면 제가 도와줄게요.
1: 아, 우리 집에는 억울한 게 없어.
0: 다른 어려움도 됩니다.
1: 다른 일도 돼요?
0: 네.
1: 생각해보고. 아... 있어.
0: 말해봐요.
1: 텔레비전 사려는데 표 뜨수 있겠소?
0: 텔레비전?
6: 우리 저에게는 매일 여러 곳 다니면서 텔레비전을 샀어. 이러면서 사람을 집에 끈다니까. 내 체면이 말이 아니오. 그래서 나도 사려고. 어? 얻을 수 있겠소?
0: 얻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1: 됐어, 됐어. 귀찮게 안 하게, 잠이 나서.
0: 아니. 씨름 넣고 저한테 맡기세요. 아버지 보고 텔레비전 표를 얻어달라고 할게요.
1: 그래도 돼요?
0: 그럼요. 사전이 오빠니까 당연하죠.
1: 아이고, 그럼 너무 고맙지.
0: 형님, 그럼 사전이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려줘요.
1: 텔레비전 사놓고 편안하게 보면서 얘기하면 좋지. 그 편인 참.
0: 그러죠.
1: 되지?
0: 네.
2: 한편 종사전의 방. 종사전의 어머니가 이보자리를 펴주면서 딸에게 넌지시 묻는다.
5: 사전아, 저 동창은 어떠냐?
3: 아, 몰라요. 나랑 상관없어요.
5: 너와 목지일은 알아?
3: 누구도 몰라요.
5: 아휴, 남자한테 푹 빠지면 여자만 고생한다. 너와 목지도 오래 끌었잖아. 정 안 되면 이혼해라.
3: 됐어요, 엄마. 제 일은 상관 말아요. 가봐요.
5: 아휴.
2: 어머니가 나가자 침대 걸터앉은 종사조는 몰려오는 서름에 눈물을 훔친다.

0: 이튿날 종성은 학교로 돌아가는 종사조를 병마로 마을 몰리까지 나온다. 호주머니에 손을 찌른 종사손이 오빠와 함께 앞서가고 강천남도 두 사람이 뒤를 따른다.
1: 사전아, 이번에 가면 언제 와?
2: 시간 있으면 올게요.
0: 종사손이 말을 마치고 앞으로 걸어간다. 종성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강천남을 향해 부탁한다.
1: 천남이.
3: 네.
1: 자, 내 동생이 어리니까 학교에서 많이 돌봐줘. 그리고 시간 있으면 자소.
3: 네, 알겠습니다. 사전이 잘 돌봐줄게요.
1: 이거 내일은 아무튼 수고해줘.
3: 걱정 마세요.
1: 그래.
3: 네.
1: 사전아, 잠깐만 기다려. 사전아, 밖에선 천남의 말 잘 들어. 집에선 부모를 믿고 밖에선 친구를 믿어야 돼.
3: 형님, 걱정 마세요. 사전인 제가 있습니다.
1: 그래.
3: 갈게요.
1: 그래.
0: 마을버스 정류장.
1: 저기 자리 있어. 빨리 가 앉아. 어서. 거기 사람 있어요? 앞자리. 됐어. 네, 오타가오. 자주 올게요. 형님, 걱정 마세요.
4: 조심해 가오.
1: 또 봐요.
0: 종성은 버스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바라보며 손을 젓는다. 한편 학교로 돌아온 종사조는 강천남을 피하며 종종 걸음을 두지만 강천남은 아랑곳 없이 종사조의 뒤를 따라온다. 참다 못한 종사조이 걸음을 멈춘다.
2: 강천남아 쌤, 이제 다 왔으니까 그만 따라와.
3: 사전이. 그 집까지 찾아가서 식구들도 만나봤으니 이만하면 우리는 확정된 거지? 응?
0: 종사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딱 벌린 채 한참 강천남을 바라보다가

0: 텔레비전을 부탁한 것도 사전을 위해서겠지?
1: 텔레비전을 부탁해요?
0: 응. 어전에게 말했어. 아, 별을 구하긴 어렵지만 사전을 위해서 어떡하나 얻어줘.
1: 장천남 씨, 오빠 말 듣지 않아도 돼요. 우리 집에 그거 살 돈이 없어요. 성희는 고맙지만 앞으로는 우리 집 일 신경 꺼요.
0: 돈이 없으면 내가 방법 되겠어. 사전에 이건 나와 형님의 일이니 사전에 상관 마.
1: 정사전.
2: 이때 한정연이 정사전을 부르며 다가온다.
1: 정연이? 어쩌냐게 어디 갔댔어? 왜 안 왔어?
0: 어제 나와 같이 있었고 집에 갔댔어. 사전이 먼저 갈게.
2: 시뚝한 표정으로 한정연을 바라보며 말하던 강찬남은 머리를 휙쳐치며 돌아간다.
1: 저 사람 누구예요? 계약 첫날에 말 걸린 사람이군요. 그만 뭐라고요? 같이 집에 갔다고요?
2: 강천남 때문에 골치를 앓던 종사조는 한정연의 말이 뭔가 작정한 듯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뱉어낸다.
1: 네? 그래요. 어차피 오빠가 날 차버렸는데. 이게 뭐야?
2: 종사손이 콧방귀까지 끼며 자리를 뜬다. 멍하니 자리에 선 채 강천남과 종사손이 사라진 방향을 번갈아 바라보던 한정연이 중얼거린다.
1: 진짠가?
2: 한목진의 집. 붓으로 크고 작은 색종이에 정성 들여 학생 모집 광고를 접고난 한목지가 정아주마를 부른다.
3: 아줌마, 아줌마, 성냥감을 붙이던 풀을 쓸 수 있겠어요? 쓸만하면 갖다 줘요.
4: 알았어. 한목지, 네. 풀이라니. 네? 성냥감 일을 안 한 지 언젠데 진작 말라버렸지.
3: 그럼 새 풀을 쏴주세요.
4: 그래. 어휴. 이건 뭔가 대사본가? 아, 또 대사본을 붙여?
3: 아닙니다. 초빙 광고입니다. 정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기억이 나요? 라정달. 개 아버지와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외국어가 료창해요. 학습반을 꾸리고 보충 수업을 해주려고요.
4: 아니, 라 아저씨가 그런 재수도 있었군. 몰랐네.
3: 대단합니다. 지금 외국어를 알면 잘 나갑니다. 영어를 하면 인기 좋죠. 예, 알려드릴게요. 그 날짜 되게 말입니다. 라 아저씨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영어 솜씨.
4: 아니, 학습반을 꾸르면 학생들이 있을까? 돈도 벌고?
3: 돈을 위한 것만은 아니죠.
2: 과일 통조림이며 분유며 매교전 같은 영양 제품을 담긴 그물을 든 한목지가 허용의 집 골목 호구에 나타난다. 허영이 어머니가 대문 앞에 앉아 채소를 다듬고 있다.
3: 아주머니, 채소를 다듬어요?
5: 목지, 여기 웬일인가?
3: 허영과 육아가 있어요?
5: 육아는 젖을 먹이고 대영이는 퇴근 안 했어.
3: 아, 그래요? 받으세요.
5: 아이고, 또 이렇게 많이 샀어?
3: 애어미가 영양 보충 잘해. 애도 잘 크죠?
5: 그래. 육아야.
6: 네.
5: 목지 왔어.
2: 부름소리에 요가가 마당으로 나온다.
3: 괜찮죠? 요가.
6: 왔어?
3: 아, 사료기가 금방 지났는데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
6: 정상이야.
3: 다 내가 씻었어?
6: 어머님이 씻었지. 날 안 시켜.
3: 뭐냐면 그 정달이 아버지, 라드시 말이야. 우리 합작해서 학습반을 꾸리려고.
6: 외국어 학습반?
3: 광고문은 이미 다 썼어. 아, 너희 부부도 참여했으면 좋겠어. 너도 외국어 공부를 할 겸 우릴 도울 수도 있고.
6: 내가 뭘 도와줘?
3: 그냥 참가하면 돼. 뭐 할 것도 없어. 돈만 받아줘. 나 혼자 하면 사기꾼인 줄 알아.
5: 목지야, 육아 보고 광고를 붙이라고? 안 돼. 금방 산업기가 지나 힘든 일은 못해.
3: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육아에게 힘든 일은 안 시킵니다. 돈이나 받으면 됩니다. 내가 이러는 건 둘이 함께 맞들어 벌면 생활의 보탬이 될 것 같아서요.
5: 좋지.
3: 돈 벌 수 있습니다.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육아도 집에서 답답한데 바람도 쐬어야죠.
5: 그래. 육아야.
6: 네.
5: 아, 그래도 조심해, 묵지야.
3: 네.
5: 육아한테 힘.

0: 힘든 일 시키면 안 돼?
1: 힘든 일은 안 시킵니다. 힘든 건 나와 허용해야죠.
0: 여기서 밥 먹어.
2: 얘기를 하는 한편 슬쩍 호용 어머니의 맞은편에 앉아 채소를 다듬던 한목지가 녹살 좋게 대답한다.
1: 네, 먹으려고 도와주잖아요.
0: 아, 그래. 고기 조림 할게.
1: 네, 맛있는 거 해주세요. 네,
3: 고기 조림은 있으니까 야채나 먹으면 돼요.
1: 이것 봐, 미세 각인.

인생향연 4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30년 전 종전 역사적 의의가 있는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전당의 사업총점과 전국인민의 조의력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으로 돌리고 개혁개방의 임무를 제기했다. 이로써 새 중국이 창건된 이래 중국 공산당 역사상 위대한 전환을 실현했고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때로부터 개혁개방은 당대 중국의 주선율로 됐으며 신주대지의 면모를 개변했다. 개혁의 서막은 농촌에서부터 열렸다.

0: 종사손이 동학들과 함께 학교 정원을 지나고 있을 때다. 로금이 우거진 정원 한쪽에서 빙 둘러선 학생들에게 학습반을 소개하는 한목재 소리가 들려온다.
1: 우리 학습반은 주로 대학 시험을 치려는 학생과
0: 종사존도 동학들과 함께 한목진에 쪽으로 온다.
1: 이미 붙었지만
2: 저기서 뭐 하지?
1: 수준을 높이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제한됐습니다.
2: 선생님, 외지에 있는 친구인데 주숙은 제공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아, 잠시 주숙은 해결 못합니다.
3: 선생님, 수준을 제고하려면 수업 시간을 좀 누리면 안 됩니까?
1: 아, 그건 우리도 고려 중입니다. 아, 근데 이 문제는
0: 한목지 그리고 옆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유가를 발견한 종사존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멀리로부터 바드민턴 채를 든 강천남이 그를 발견하고 쫓아온다. 종사전을 부르는 강천남의 외침 소리에 한목지와 요가는 저도 몰래 고개를 돌려 바라본다.
4: 종사전!
2: 널 불러. 우린 간다. 이따 봐.
4: 아, 사전이!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배드민턴 치러 갈까?
2: 어? 미안한데 난 칠 줄 몰라.
4: 아주 쉬워. 가르쳐줘. 사전이!
1: 궁금한 거 다 있습니까?
0: 종사존과 강천남을 바라보던 한목진은 짐짓 아무일 없는 듯 다시 학습반에 대해 선전한다.
1: 아, 뭐든 대답해 드릴게요.
5: 아, 거기서 뭐라? 학생들, 아, 비켜요, 비켜.
0: 바로 이때 학교 보이처 사람들이 한목진의 쪽으로 온다.
1: 아, 다 돌아가.
6: 야, 돌아가. 다 수업하러 돌아가.
1: 수업하러 가. 아, 수업하러 가야 돼. 아, 학생들, 이 광고에 쓴 주소대로 등록하시오.
6: 그더죠. 자, 돌아가. 아,
1: 적극적으로 등록하시오. 주소를 잘 보고 오시오.
6: 아, 다 가서 수업하오.
0: 학생들이 흩어지자 한 보이처 일꾼은 나무에 걸어둔 영어 학습반이란 패마를 떼내고 한목지와 유가에게 따져 묻는다.
6: 네, 저기, 그 사람이 어디서 왔어?
1: 그쪽은 누굽니까?
6: 내가 보이처요. 누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라 했어?
1: 학교인데 학생 모집하면 안 됩니까?
6: 소속은 있어?
1: 소속도 해야 합니까?
6: 잘 됐어. 학교에 규정이 있어. 외부 사람은 여기서 노점을 못 버려. 그리고 학습반 꾸리는 거 누가 비즈니스?
1: 아, 그게 아니고 우린 외부 사람이 아닙니다.
6: 이 사람 참 말했잖아.
5: 너 말 말고 얼른 가.
2: 아, 우리 갈게요.
6: 가. 얼른 가.
1: 아, 좀 좋게 얘기하시오. 절 잡아가는 줄 알겠습니다.
6: 얼른 나가라고. 빨리 가.
2: 꽤 오만해.
0: 한목지와 유가가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밀고 학교 문 앞을 나선다.
1: 아, 유가, 먼저 돌아가.
2: 왜?
1: 화장실 가려고. 조심해서 가.
2: 그래.
1: 조심해.
2: 알았어.
0: 한목지는 자전거를 유가에게 넘겨주고 다시 들어간다. 학교 안으로 들어온 한목진은 강의 소리를 따라 한 교실 앞에 멈춰선다.
7: 하이에크는 요효 생산 자원이 없는 존재에서 경제 확장 단계에서 투자 자금에 대한 자본시장의 수요는 저축을 초과했다고 했습니다.
0: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님과 커다란 교실을 꽉 채운 학생들을 보는 한목재 입꼬리가 귀에 가서 걸린다.
7: 생산자는 팽창된 은행 신용을 이용해 자본물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비품 생산에 사용됐던 토지와 노동 요소가 다시 자본물의 생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0: 한목진은 메고 있는 밀가방에서 수첩과 피를 꺼내 부지런히 필기한다. 이때 보이처 사람들이 한목지가 서 있는 교실을 지나다가 벽에 기대어 서서 필기하고 있는 한목지를 발견한다.
7: 신용을 확대하고 생산자들의 소원을 거쳐 다시
1: 또 만났고
7: 화폐 교환의 수단으로
1: 여기 좀 하고 나가.
7: 화폐를
1: 나가라고.
0: 말소리가 들리자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일제히 뒤돌아본다.
1: 왜 그럽니까? 예? 교실인 거 모르오?
8: 압니다.
6: 어르바리오.
8: 어느 반도 아닙니다.
6: 수강증?
8: 없습니다.
0: 한목지가 허락 없이 방청하다가 들킨 걸 알게 된 학생들이 수군거린다.
5: 없으면서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어? 여기서 나가! 나가! 아, 빨리 나가!
6: 동지! 우리를 좀 방해하지 마!
1: 아니, 방청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에? 왜 안 됩니까?
6: 수강증 있어? 있어?
1: 수강증? 그건 어디서 냅니까?
6: 경무처에서.
1: 경무처에서 내주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배를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6: 됐어, 빨리 가.
0: 라정달의 집. 시계를 수리하고 있는 라요공의 옆에 한목지와 요가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다. 요가는 손에 든 학생 등록표를 펼쳐보며 놀라움에 잠긴다.
2: 와, 50명? 등록한 사람이 50명이에요. 아저씨, 대학생이 참 많네요. 대학생들도 학습반을 다니고 싶은가 봐요.
0: 받은 학비를 손에 쥔 한목지는 한 장 한 장 돈을 세기에 여념이 없다.
1: 오늘 그렇게 홍보했잖아.
2: 아휴, 두 달이 한 기라면은 한 주에 두 번, 한 달이면 여덟 번, 두 달이면 16번. 아저씨, 노동자도 한 달에 20~30원밖에 못 버는데 우리가 돈을 너무 쉽게 버는 거 아닐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어요? 또 세봐?
1: 당연히 세봐야지. 절반 세면 끊어놓고 절반 세면 끊어놓는데 어떻게 기억해?
2: 돈이 너무 많아서 미처 못 세는 거지.
1: 자꾸 절반 세고 다시.
8: 아, 저기 그 돈을 조금 남겼다가 나중에 학습반을 꾸리는 데 써. 그리고 대부분은 둘이 나누고

0: 아닙니다. 아저씨, 그건 안 되죠. 아저씨가 제일 수고하십니다. 우린 학비도 안 내고 공부까지 하는데.
1: 맞아요.
0: 그렇죠. 아저씨가 많이 가져야죠.
2: 그 사는 소리가 아니야. 돈을 쓸 데가 없어.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넌 다리도 불편하고 쓸 일이 많을 거야. 그리고 이 일은 내가 밀고 나갔기 때문이야. 내가 오히려 고맙지.
0: 자기 유가 아저씨를 섭섭하게 하면 안 돼.
1: 아저씨, 수업을 어떻게 할까요? 50명이면 이곳이 비좁겠죠? 강의안도 찍어야 되고요. 그래도 녹음기는 있어야 학생들이 복습하는데 좋을 것 같아요.
2: 맞아.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야 돼. 심리길에도 점심은 싸야지.
0: 정말 멋있는 말이야. 심리길에도 점심 싸기. 마당이 좋네요. 학습반을 마당에서 꾸려봅시다.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녹음기가 있어. 그거 가져올게. 아저씨가 강의안을 쓰면 내가 등사원지를 찍고 인쇄할게.
1: 그래.
2: 이제야 학습반 비슷하네.
0: 아저씨가 비슷하다면 그럼 된 거야.
1: 원래 다 된 거지. 돈도 받았는데 뭘.
0: 자, 주파다. 네가 쉬어봐. 세 번 쉬었는데도 헷갈려.
3: 나성달래 집을 나온 한목지와 요가는 나란히 걸으며 학습반에 관한 일로 이야기꽃을 피운다.
1: 학습반을 꾸려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어. 처음 이렇게 많은 돈 세어봤어.
0: 내내 그 생각만 했구나. 방금 아저씨가 돈을 줄 때 미안해하기.
1: 예의적으로 사용은 해야지. 목지, 내 덕분에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
0: 아니.
1: 생각해봤는데 이달 너임으로 나한테 선물 사줄게. 의적, 수입제로.
0: 필요 없어.
1: 걷기가 많이 편할 거야.
0: 아유, 얼마 전 아버지께 향항에가 샀어. 인침 도착할 거야.
1: 그래?
0: 아이고, 너도 참. 내 걱정만 해주고,
1: 그야 당연하지. 생각해보면 꿈을 꾸는 것 같아. 이전엔 지식이 힘이라고 했잖아.
0: 그렇지.
1: 지금 보니까 지식은 그냥 힘만 아니고 돈까지 벌 수 있어.
0: 요가, 내가 돈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 계산도 아주 깔끔하더군. 아이고. 유가가 돈에 관심을 갖다니.
1: 알려줄게. 나한테는 황금도 돌같이 보여.
0: 아이고.
1: 넌 안 그래? 난 지금 가치 있게 사는 것 같아.
0: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유가야.
1: 응?
0: 아버지가 향왕에 갔다 와서 한 얘기인데 향왕은 한밤중에도 인산이네.
1: 진짜?
0: 아침에도 인산이네고. 정말 궁금해. 이제 우리도 돈이 있으면 가보자.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지. 예? 견식도 넓히고.
1: 생각만 해도 좋다.
0: 요즘 일이 많았는데 괜찮아?
1: 괜찮아.
3: 한목지와 육아.

0: 예, 데려왔다서.
1: 걱정 말아요.
2: 참, 학습반은 어떠서?
0: 잘 풀리고 있어. 아, 말하는 사람이었어. 가입을 환영하오.
2: 아, 좋지. 아, 요한테 힘든 일 시키지 말고 날 시켜.
0: 아시 말하니까. 아, 집까지 데려왔으니 갈게.
2: 아, 잘 가.
1: 이따 봐.
0: 아, 그래.
3: 한목지가 자리를 뜨자 호영은 유가를 이끌고 집으로 향한다.
2: 여보, 어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했어.
1: 그래요? 아.
3: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어둠이 깔린 정원을 어렴풋이 밝혀주고 있다. 진애화가 홀로 거실에 앉아 수첩을 번지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데 한목지가 들어선다.
4: 누구야 누구? 박살나겠다.
5: 젠조임, 할 얘기가 있습니다.
4: 여기서 하면 안 돼?
5: 제 방에 갑시다.
6: 신비하게 굴긴.
3: 진애화가 방에 들어서자 한목지는 열려있는 멸가방을 들어 탁자 위에 대고 턴다. 순간 한웅콤이나 되는 지폐가 우르르 탁자 위에 떨어진다.
5: 어머니, 보십시오. 응?
6: 한목지, 어디서 난 거야?
5: 강탈했어요.
6: 아, 됐고 말해, 어떻게 된 건지.
5: 유가와 함께 나 아저씨를 도와 외국어 학습반을 꾸렸어요. 이건 거기서 번 돈이고요. 어머니, 외국어 학습반이라는 게 두 달에 천 원이 넘어요.
6: 아, 조용해 좀.
5: 예?
6: 남들이 듣겠다. 말썽이 없는 돈이겠지.
5: 당연하지요. 이래서 번 건데. 예? 돈을 받으세요. 의족 산빚을 갚아야지.
6: 아들, 엄마는 네가 번 돈을 안 바래. 그냥 건강하고 무사하면 돼.
5: 걱정 마세요. 무사할 겁니다. 아, 사조 내일은 이젠 다 잊었으니 마음에 걸려 하지 마십시오. 다 나를 위해서 그런가 합니다. 어머니,
6: 응?
5: 오늘 학생 모집하러 갔다가 사돈을 봤습니다.
6: 만났어?
5: 사조디한테 관심을 보이는
6: 어?
5: 남학생을 봤습니다. 근데 전 화가 안 났어요.
6: 목지야, 누가 사조니를 좋아한다는데 정말 화가 안 나?
5: 아, 멀리에서 봤는데 그 남자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점잖아 보였어요. 사조니가 좋은 남자를 만나면 우리도 시름이 놓이잖아요. 좋은 일입니다.
6: 목지야, 지금 젊은이들의 일은 정말 모르겠다. 너와 사존의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명심해. 한목지, 상처 주면 안 돼.
5: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쉬어보십시오.
3: 라정달래 집 넓은 마당에는 영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로 가득하다. 열심히 라유공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 속에는 한목지와 유가의 모습도 보인다.
7: 동무들, 오늘 시간에는 영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 기초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보십시오. To be back. 이건 영어에서의 동사입니다. 동사를 잘 쓰는 건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아, 제가 대학에 다닐 때
3: 한목지가 곁에 앉은 요가에게 나직이 속삭인다.
7: 학생들 맞지. 사이에서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을 잘하면
1: 20원이야?
7: 세상 어디 가도 무서워.
8: 벌어야지.
7: 허나 오늘에 와선 하나를 더 보충해야 합니다. 바로 영어죠. 계산기와 영어는 향후 우리나라 건설에서 과학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제일 튼튼한 기초로 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동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 기초 지식을 잘 배우고 또 운용하길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첨단 기술 세기를 맞이해야 합니다.

0: 비
1: 투비
0: 투비 백
1: 투비 백
0: 투비 백
1: 투비 백 투비 백
0: 아 틀렸습니다. 다시 따라하시오. 투비 백
1: 투비 백
0: 투비 백
2: 여기서 영어 학습반을 한다더군요.
3: 모두가 열심히 강의 듣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라정달리 집 앞에 모인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대문 가까이 앉은 한목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쪽으로 향한다. 대문이 열리자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가득 대문 앞에 서서 목을 빼들고 마당 아래를 들여다보고 있다.
0: 아래.
4: 아, 맞습니다.
2: 미처 등록을 못했는데 우리도 들으면 안 됩니까?
0: 아래 계속 따라하겠습니다. 자, 따라하시오.
4: 아유, 정말 미안한데 이번 기회 초생은 끝났습니다.
1: 도비.
4: 아님...
5: 선생님, 서서 들어도 됩니다. 듣게 해주세요. 멀리서 어렵게 왔습니다.
3: 남학생의 말에 한목지는 고개를 돌려 마당 안을 둘러본다. 허나 마당에는 이미 더는 골상을 놓을 자리가 없다.
4: 아, 그게 아니고 교류를 했습니다.
0: 자, 그럼
4: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기회 오도록 하십시오.
0: 따라하겠습니다. 네?
4: 선생님,
5: 선생님 두려워해주세요.
4: 수업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5: 선생님, 선생님.
3: 한목지가 어쩔 수 없이 대문을 닫아버린다.

0: 드라마 인생향연 4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목,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2: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5월 20일 오전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중로 선린우호협력조약을 계속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30주년과 중로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5주년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해 법률 형태로 장기적인 선린우호와 포괄적인 전략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고 이를 통해 중로 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자 세계 주요 대국으로서 중로 양국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더 높은 수준의 포괄적 전략협력을 통해 각자의 국가 발전과 번영을 지원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측은 양국의 발전과 부흥 목표에 집중하고 중도 협력 메커니즘의 전면적이고 완벽한 특징을 충분히 발휘하며 경제무역 투자, 에너지 자원, 교통 운송, 과학기술 혁신 등 실질적인 협력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첨단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러중 관계가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고위층 교류가 긴밀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가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선린우호협력조약의 정신을 준수하고 전략적 조정과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동북도시축구리그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흥룡강 길림, 료룡, 내몽골 4개 경기구역은 경기 시작 전부터 열기가 폭발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전 시트립 요행이 발표한 문화관광 데이터에 따르면 동북도시축구리그 경기 개최지 중 하나인 할빈은 독특한 유럽풍 분위기, 탄탄한 인문적 토대와 완벽한 경기 부대 시설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매력적 적인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5월 19일 기준 할빈 관련 문화관광 상품 검색량은 전월 대비 128% 급증했습니다. 또한 경기 전후 할빈 태평국제공항 도착 항공권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43% 이상 상승했으며 주요 출발지는 북경 상해, 광주, 성도, 청도입니다. 숙박시장 예약도 활발해 전체 호텔 예약 열기가 전월 대비 46% 상승했고 특히 아성구와 도심 핵심 상권의 호텔 예약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경기 전날과 당일에는 아성구 문화체육센터 주변 3km 이내 여러 호텔은 인기 객실 예약이 꽉 차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관람 외에도 많은 축구 팬들이 하루의 시간을 내어 지역 소규모 여행을 즐기면서 할빈의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북 호랑이 공원, 할빈 극지 공원, 주앙대가, 태양도 풍경구,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거리 등 인기 명소와 거리의 검색량 및 예약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수의 관광객은 경기 관람 플러스 명소 방문 일정을 미리 계획해 축구의 열기를 느끼는 동시에 할빈의 독특한 매력을 몸소 체험하고 구어바오로, 마디얼 아이스크림 등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며 진정한 동북 지역의 생활 정취를 만끽하게 됩니다. 할빈은 경기의 인기를 활용해 문화관광 자원을 더욱 통합하고 스포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모델을 심화시켜 경기로 유입된 방문객을 지속적인 관광 소비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제10회 중로 방담회가 일전 할빈시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양한 전시품 중 특히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수술 로봇 모델이었습니다. 원격 제어로 혈관 중재 시술을 수행하는 해당 로봇은 의사가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방사선에 노출된 채 수술해야 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원격으로 수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방사선 노출을 줄이고 정밀도와 효율은 높여줬습니다.
열었습니다. 진관박 만사 의료테크 책임자는 올해 하얼빈에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이번 박람회를 러시아 시장 개척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람회를 통해 러시아 파트너들과 의료 협력을 전개하고 중국산 하이엔드 의료기기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흑룡강 해달테크 부스는 과수원용 온실용 무인 차량 등 스마트 농업기계를 선보였습니다. 초해파 부사장은 자율 경로 계획과 모듈화된 다중 작업 수행 능력을 갖춘 다기능 무인 설비를 소개했습니다. 이 설비는 살포, 운반, 예초 등 여러 기능별 모듈을 장착해 복잡한 농업 환경에서도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영농 작업이 가능합니다. 최파 부사장은 4회 연속 박람회에 참가하면서 바이어들과 직접 만나고 공급 사슬을 강화하며 선진 산업 기술을 습득하는 등 시장 확대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스마트 농업과 저고도 경제 분야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비롯한 일대일로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 중로 식량 안보 및 한댕지 농업 지속 가능 발전 세미나가 일전 하얼빈에 위치한 동북농업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관련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대표 등 약 300명이 세미나에 참가했습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와 학자들은 식량 안보, 한댕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중로 한댕지 농업 국제 연구 협력 플랫폼 및 인재 공동 양성 등 분야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이 유전자 자원 공유 및 공동 육종 등 분야에서 깊이 있는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여름철 피서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편리하고 시원한 장점으로 인해 도시 주변의 캠핑장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을 나는 최고의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림 속에 자리한 군왕산 캠핑장의 평균 기온은 도심보다 3에서 5도 낮습니다. 텐트, 통나무집, 과학기술 감각이 넘치는 우주선까지 다양한 시설을 통해 자연 속에 온전히 녹아드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군왕산의 캠핑은 참신함이 산림 속에 숨겨져 있다면 할빈 신구 화지어 양식국의 독특함은 바로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20여 미터 깊이에 있는 협곡 지역은 자연지형을 활용해 자연적으로 온도를 낮춰 관광객들이 휴식과 식사를 하면서 시원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이곳 관광지는 전통 정자보다 차광 효과가 훨씬 뛰어난 중국식 정원 여러 채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6월부터는 가요제, 캠핑 페스티벌, 단오 페스티벌 등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올해 전성 각지에서는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독특한 캠핑 플러스 모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원시의 폐각 모래톱 캠핑장은 젊은 관광객을 중심으로 웨딩 사진 촬영, 일몰 경관 감상, 텐트 캠핑 등 특색 공간을 마련했으며 야간 조명쇼와 별빛 캠핑 등 새로운 이벤트도 추가했습니다. CCRC 메리스 다우르족 구역은 강변에 위치한 특색 캠핑장을 마련해 민속 캠핑 주간을 운영하며 말 타기와 활쏘기, 하쿠마에로 노래와 춤 등 민족 체험을 통해 다채로운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형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왕장세는 부모 일은 고아로서 송일 가야 말 한마디 쓸데없이 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도 순박하고 선량하여 어딘가 아둔한 감을 주는 사람.

0: 꿈이었다. 언젠가는 동냥 온 늙은이가 이 집 문 밖에서 알아누웠다. 장씨는 그 로인을 제가 든 방에 오보다가 온 밤을 뜬 눈으로 보살폈다.
1: 저렇게도 정직하고 모던한 사람과 짝을 모으면 그야말로 보람 있는 한 생이 아닌가.
0: 여주인은 생각에 잠겼다. 그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다. 그는 장쇠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려고 마음먹었다. 순박한 장쇠는 처음 이 눈치를 채웠을 때 황급히 피해 달아났다. 그는 여주인이 자기를 희롱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여주인이 정말 자기를 마음속에 두고 있다고는 믿지 않았다. 자칫하면 여주인은 자기를 뼈조차 추리지 못하게 내동댕이 칠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선량한 동정심은 장쇠의 가슴 속에서 벌레처럼 가만히 기어나왔다. 그는 여주인을 동정하였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한 깊은 밤이었다. 왕장쇠는 옷을 걸치고 마구간에 밤 여물을 주러 나갔다. 갑자기 검은 그림자 하나가 그에게 다가들어 품속에 꼭 안기었다. 장쇠는 너무 놀라 몽해졌다. 모든 것이 뚜렷했다. 하지만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입을 열 수 없었다. 여주인을 밀어내지도 않았다. 온몸에 맥이 쭉 빠져버렸던 것이다. 그는 굴복하여 여주인의 포로로 되어버렸다. 그때부터 밤만 깊어지면 왕장쇠는 슬금슬금 여주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여주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남몰래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이따금 그는 무시무시한 앞날을 생각하고 공포에 질리기도 했다. 그때면 여주인은 이렇게 달래였다.
1: 겁내지 말아요. 우린 그냥 이대로 지내자요. 왕간지는 하여간 돌아오지 않아요.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0: 오래지 않아 아이가 생겼다. 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로부터 얼마나 많은 남녀들이 아이로 하여 사통한 비밀이 탄로나 목숨마저 잃지 않았던가. 그들이 겁에 질려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였다. 시아버지가 죽어서 왕간지가 장례 치르러 돌아와 며칠 묵고 돌아갔다. 자기의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여주인은 미친 듯이 기뻐하였다. 아이는 왕간지의 것이라고 슬쩍 덮어 감추면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되어 행리가 태어났다. 그러나 후에는 아이만 생기면 없애버렸다. 겉보기에 그들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가. 그러나 감정은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었고 사회는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하였다. 그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주인과 노복의 관계였지만 여주인은 장쇠가 바로 자기의 남편이고 목숨이며 모든 것이고 자기는 그의 아내라고 굳게 믿었다. 궁손이가 교원으로 왔다. 이 젊은 고종 사촌 동생은 형수에게 반해버렸다. 형수는 34대에서 낳았지만 무척 젊어 보였고 아름다웠다. 희고 매끈한 피부는 햇빛을 보는 일이 아주 드물었다. 홍조를 머금은 단정한 얼굴,

0: 소생딸 같은 연한 눈썹과 그 아래에 숨어있는 가늘게 뜬 물기 어린 두 눈, 우아한 몸짓과 섬세한 작은 손, 심지어 앞니마의 눈기에 뻗은 주름살마저도 고종 사촌 동생의 눈에는 일부러 사람을 매혹시키려고 생겨난 것만 같았다. 궁선이는 몇 년이나 빈방을 지켜온 이 여자가 자기같이 젊고 풍채있는 미남자를 보면 마치 피를 본 파리처럼 달려들어 쫓을래야 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궁선이는 신수산업계 몇 번이나 코를 떼우고 말았다. 창피스럽고 화가 난 그는 분하고도 괘씸했으나 속은 더욱더 간지러워 났다. 하지만 기회는 없고 소문이 날 것도 염려되어 분을 사귀고 가만히 빈틈만 노렸다. 궁선이는 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질투심이 북받치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그래도 미련을 가지고 형수를 해치려 하지 않았다. 해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실로 간단한 일이었다. 왕유일에게 귀띔만 하면 그들의 목은 날아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시 손쓸 기회를 못 찾았다. 지금 궁선이는 웃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멋진 올가미가 나타났다. 이 올가미는 너끈히 그 미인을 자기의 품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었다. 궁선이는 왕간지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며 밖에 딴 여자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왕간지를 따라다닌 경험으로 하여 고종 사촌형이 교활하고 음흉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곧바로 자기의 올가미를 내놓으면 자신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앞뒤를 뚝 잘라서 형수와 장수의 일을 귀띔하였다. 그가 어찌나 묘하게 애들로 말하였는지 려석연이마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힐끔힐끔 자기를 바라보는 왕간지의 낯색에서 사촌형이 알아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왕간지의 얼굴에는 궁선이의 눈에 익은 음침한 냉소가 서서히 비꼈다. 그것은 그가 그 무슨 결심을 내렸을 때 나타내는 징조였다. 아, 고종 사촌형은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기실 궁선이는 왕장수에게 무슨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오로지 이 기회를 빌어 형수를 차지하려는 제야욕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궁선이는 왕간지가 도리어 아주 중요한 올가미를 틀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그것은 왕간지가 왕장쇠와 행리 어머니를 자기 옆에 꼭 비끄러 매두는 올가미였다. 왕간지가 돌아온 후부터 왕장쇠는 행리 어머니에게로 감히 드나들지 못하였다. 행리 어머니는 온종일 얼굴을 찡그리고 몰래몰래 흐느끼었으나 왕간지 앞에서는 웃는 낯색을 지어야만 하였다. 그는 왕간지가 빨리 가버렸으면, 아니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왕간지가 하는 잡돌이를 봐서는 오래 머무를 것 같았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어쩔 바를 몰랐다. 오직 자기와 장수의 딸 행리를 볼 때만 마음이 좀 후련해졌다. 사회의 변혁에 대해서도 그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무슨 일인지도 몰랐다. 그는 바깥 세상과 련계가 없었다. 긴 세월을 거쳐온 높은 담벽이 사람들의 말소리를 가로막고 햇빛이 비쳐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비통하고 고슬픈 나날을 가만히 흘러보내고 있었다. 이날 행디는 저녁을 먹을 때에야 입속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뛰어들어왔다. 줄곧 딸을 냉담하게 대해오던 왕간지는 의외에도 다심스레 물었다.
1: 너 어디 갔다가 이제야 돌아오니? 배고프지 않냐?
2: 수업 끝내고 덕강이네 집에 갔댔어요.
0: 행디는 어머니가 넘겨주는 수저를 받아지고 밥그릇을 손에 들었다. 눈꺼풀을 내리깔고 왕간지는 올려다 보지도 않았다. 이윽고 그는 되물었다.
2: 왜 그래요? 안 돼요?
1: 왜 안 되겠나? 좋지. 아주 좋아. 덕강이네 집은 간부집이거든. 구노 민국국회 회장도 그 집에 있고 그들과 많이 접촉하여야 발전할 수 있다. 나도 짬을 내어 놀러가겠다.
0: 이 말을 들은 행진은 천진스레 기뻐하였다.
2: 아버지는 정말 개명했어요. 강동지도 아버지를 개명신사라고 해요. 자원하여 상과 밭을 바쳤고 학비도 면제하고.
3: 예를버지, 입 말려면 끝이 없구나. 어서 밥이나 먹어라.
0: 어머니가 딸의 말허리를 툭 자르고 반찬을 한 젓가락 집어 그의 그릇에 놓아주며 재촉하였다. 왕간지도 얼굴에 웃음을 띄웠다.
1: 나 이후에도 그 집에 자주 다녀라. 무슨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나와 어머니에게도 알려주렴. 우리도 머리가 튀게 말이다.
2: 네, 전 기꺼이 가겠어요.
0: 흥이 나서 종알거리던 행디는 어머니가 쓴 웃음을 짓는 것을 보았다. 밥을 먹은 후 왕간지는 아내 보고 말하였다.
1: 오늘 밤엔 기다리지 마오. 난 일이 있어 선이와 함께 학교에서 자겠어.
0: 밤이다. 음침한 깊은 밤이었다. 뜰악 안에 잎이 진 단양나무와 사철 푸른 소나무가 바람에 쏴쏴하고 울부짖는다. 부드득 부드득 소리를 내며 여물을 씹고 있던 노새는 구유가 비자 대가리를 내저으며 투레질을 한다. 그러나 여물을 더 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놈은 힘껏 발굽으로 땅을 차다가 드디어 오호홍 하고 울어대었다.
4: 갈 때가 됐어. 이러다 날이 맑으면.
0: 왕장쇠의 애매한 목소리였다.
3: 아니, 그는 오늘 저녁에 안 와요. 날이 밝자면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만나기가 어디 쉬운가요?
0: 행디 어머니는 행복에 겨워 정답고도 부드럽게 말하며 장쇠를 더욱 힘주어 끌어안았다. 노새가 펄쩍 놀란다. 구유 밑에서 한 사람이 기어나왔다. 노새는 기뻐서 코를 연신 벌렁거리다가 인차 실망하고 말았다. 그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고추 무너기로 걸어갔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왕장새는 와닥닥 뛰어 일어나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와들와들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쫄쫄매였다. 행리 어머니도 정수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굳어졌다. 그는 급히 왕장새를 벽에 기대어 놓은 탁상 밑에 밀어 넣었다.
1: 여보, 빨리 문 올려.
3: 예, 가만 계세요. 곧 나가요.
0: 행리 어머니는 허둥지둥 바지를 입고 웃옷을 끌어당겨 걸치며 문 열로 달려나갔다. 문이 열렸다. 눈부신 선전집 빛이 비쳐 들어왔다. 왕간지는 투덜대며 나무랐다.
1: 무슨 문을 이렇게 오래요? 어찌된 일이오? 손이 이불이 얇아서 추워 깨났어. 당신 자면서 대문도 잘 걸지 않고.
0: 행디 어머니는 그 자리에 말뚝처럼 굳어졌다. 가슴은 토끼라도 품은 듯이 팔딱팔딱 뛰었다. 왕간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서도 아무 대꾸도 못했다. 왕간지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문을 걸고는 아내 보고 불을 켜라 하고 집안을 두리번거렸다. 행리 어머니는 갈수록 불안하였다. 등잔불을 든 손이 바르르 떨렸다. 그는 탁상에 비치는 불빛을 몸으로 가로막고 왕간지에게 빨리 자자고 독촉하였다.
1: 아니, 당신 이 옷은 누구 거요?
0: 행디 어머니는 낯이 새파랗게 질렸다. 왕장쇠에 옷을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3: 바삐 가서 문을 열다 보니 그만 옷을 잘못 입었구만요. 저 모순꾼의 옷이에요. 단추가 떨어졌다고 전용역에 가지고 와서 달아달라기에.
0: 그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황급히 옷을 갈아입었다.
1: 그런 일이었구만. 옳지. 내 구두는 어디에 뒀어? 내일 신어야겠는데 찾아서 닦아둬야지.
0: 왕간지는 말하며 탁상 밑을 더듬었다. 행디 어머니는 이 순간 심장의 고동마저 멈추어 버렸다. 그는 황급히 왕간지를 막아 나섰다.
3: 제가 사다 드려요.
1: 이게 누구야?
0: 탁상 아래에 손을 들이밀던 왕간지가 크게 소리쳤다. 왕장쇠가 기어나와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렸다. 행디 어머니는 구두루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다.
1: 좋다. 둘이 좋은 일을 저질렀구나. 이게 될 말인가?
4: 저의 잘못이 왜나. 모든 것이 저의 죄입지요. 제가 먼저 찾아들었습니다. 그를 나무랄 수가 없으나. 교대 선생, 아니 조이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0: 왕장쇠는 꾸러앉아 액을 복골 빌었다. 그는 이때 너무도 큰 공포에 사로잡혀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 자신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마저 해치게 된 것을 후회하였다. 그가 용서를 비는 것은 전적으로 행리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3: 아니에요. 제가 그를 불러드렸어요. 그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저를 때리든지 죽이든지 하세요.
0: 행리 어머니는 대성통곡하였다. 드라마 숨바귀꽃 1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5: 베이징 시간 8:00.
6: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7: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 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